아름다운 계절 5월 속에는 참 많은 날들이 담겨 있죠. 어린이날의 웃음도 있고 어버이날의 감사도 있고 스승의 날의 존경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5월 18일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우리에게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름 같은 날이죠.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간절했던 마음들은 여전히 이 도시에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픔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이 서로를 품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광주 땅 위에 미움보다 이제는 이해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보다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이 도시를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의 햇살은 참 따뜻한데 우리의 말과 마음도 그런 5월의 햇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은 출발하는 첫 찬양입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네, 예람 50의 주는 이 도시의 주, 위대하신 주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했더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을 맞았는데요. 광주에 사는 우리에게 이 날짜는 그저 달력 속 하루로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날이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 도시의 기억 속에 눈물과 아픔 그리고 간절한 외침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조용히 기도하게 되죠. 상처를 기억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진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분열보다 이해가, 절망보다 소망이 흐르는 도시가 되기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광주의 땅 위에 깊이 덮여져서 아픈 기억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하루 출발합니다. 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예.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7분 12초 넘어서고 있어요. 자,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선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2로선 번호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7238님 한 말씀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 제가 섬기는 교회 오랜 숙원이었던 성전 이전 또 새 생명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신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7356님도 오셨고 526님 반갑습니다. 0118님 503님 예, 그리고 1459님 오셨어요. 1806님 8700님 7916님 8918님 한 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0691님, 6065님, 1667님, 7978님, 8968님, 4682님, 6481님, 또 2115님, 2331님께서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셨어요. 아, 찬양에 푹 빠져 있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방송사고인 줄 알았다고. 어우, 죄송합니다. 음원이 끊겨 있는데 제가 그걸 잘 이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랑의 뜨란을 늘 응원해 주시는 2331님 감사합니다. 2823님 또 9109님 0292님께서도 한 말씀, 1009님 또 2061님도 한 말씀. 장숙경 권사님 반갑습니다. 황광호 집사님도 반갑고 하나자매님도 반가워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사랑의 뜨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들으셨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시고요. 사랑의 뜨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에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7511님, 2528님 반갑습니다. 또 4940님도 오셨고요. 1009님도 오셨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이들 안에 와 정말 예쁜 아이들이 왔어요. 오늘은 광주 은광교의 세품 기도학교 아이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십시오.

0: 떴다.
1: 광주음악교회 새풍 기독학교.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요, 광주 은광교회 새품 아이들이 떴습니다. 자, 한 명 한 명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연재부터.
2: 안녕하세요. 저는 새품의 프로로 4학년 조연재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오래오래 살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모든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반에서 루피아 닮아서 예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예재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제 전만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며 4학년의 1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4: 오. 사랑합니다. 저는 형광펜처럼 큰 인상을 남기는 7학년 새품인 장나은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한 해 동안 매일 감사와 기도로 마음을 열고 작은 섬김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며 스스로를 갖고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0: 네.
5: 안녕하세요. 새풍기독학교 9학년 신유교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면서 제게 주신 사명을 알아가고 그 사명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0: 오, 그리고
6: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바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부잣집 막내 아들 고은성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이웃 사랑을 위한 첫걸음인 가정사랑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누나와 형들, 나의 남매들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말씀을 언제나 청중하고 순종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0: 오, 거창한데? 그리고
7: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찐 아들 6학년 김서진입니다. 오. 저의 깊은 소망은 친구들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질서를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0: 네, 그리고
8: 안녕하세요.

0: 저는 세풍기도 각교 조우재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단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고 협동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풍기도학교 9학년 1반 족장 김찬미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공부, 숙제, 예배 등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저의 꿈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0: 오.
2: 안녕하세요. 저는 세풍기도학교 7학년 조서입니다. 저는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저의 기쁜 소망은 꾸준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리고
3: 안녕하세요. 저는 세풍기도학교 중학교 2학년 1반 최민아입니다. 현재 전교 부회장으로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깊은 소망은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리고
4: 사랑합니다. 저는 꿈틀꿈틀 7학년 박신혜입니다. 그 이유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있고 저의 별명이 진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쁜 소망은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시도해보며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0: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 와, 그거 좋다. 그리고
5: 안녕하세요. 저는 세풍기도학교의 공동회장 김진희입니다. 저는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아서 학교에서 늘 쾌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0: 감동이에요. 그리고
6: 안녕하세요. 저도 세풍기도학교 회장 김우진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0: 와, 목소리에 안정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7: 안녕하세요. 저는 세풍기도학교 교목 옥강천 목사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제가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과 세상을 끊임없이 개혁하며 살아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0: 목사님, 예, 네.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보통이 아니에요.
7: 네,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8: 네,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풍기도학교 수석교사 김대용입니다. 저의 깊은 소망은 학생들이 문학 작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너와 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세풍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이렇게 오늘은요, 은광교회 세풍기도학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광주 은강교회 소개와 세풍기도학교 소개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진유가 준비했다고요?
5: 네. 저희 세풍기도학교는 2013년도 광주 은강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대안학교입니다. 현재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나눠져 초등 79명, 중등 56명, 총 135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품는 학교라는 뜻처럼 저희 학교는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TFT와 6개의 배움의 규칙 등 기독교 기반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풍기독학교는 혼자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1학년부터 9학년으로 이루어진 9남매 12개 팀으로 모든 행사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 땅에서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 자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려는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세상을 우리의 이웃처럼 여기고 자연과 함께 동식물 환경을 보호하여 모든 세계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지, 계속해서 네. 교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9: 네, 광주은강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길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곳이고 세풍기도학교는 새로운 학생들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학교예요.
0: 그렇고 계속해서
10: 네, 먼저 광주은강교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은강교회는 광주 광산구 수안로에 위치해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풍기도학교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약자로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세풍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광산구 수안로에 위치하며 초등과정 및 중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광주은광교회와 세풍기도학교 모두 거룩한 영향력을 지닌 신앙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0: 우리 나옴이 똑 부러지네요. 은성이!
11: 세풍기도학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선생님과 학생, 선배가 선배와 후배가 친해질 수 있게 합니다.

0: 또한 아침마다 하는 묵상과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없이 학업에 충실하여 공부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1: 오, 그렇군요. 우재는 어때요?
2: 학교의 이름인 세품은 세상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학업을 함께 강조하며 학생들이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1: 네, 서훈은?
3: 세품 기독학교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실력과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세상을 품는 학교입니다.
1: 네, 미나!
4: 광주은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교신고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광주은광교회는 코람데오 정신을 따르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가정,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세품기독학교는 광주은광교회에 속해 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군함매 여행, 음치대회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학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선후배가 서로 친해지고 배려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세품기독학교는 공부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좋은 관계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따뜻한 학교입니다.
1: 네, 그런 세품기독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들 오고 있어요. 이야, 스피치 훈련 받은 거예요? 아니, 어른들보다 훨씬 자기소개를 잘하네요. 멋집니다. 이미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지를 소개에서부터 알아보겠어요. 리더로서 준비를 잘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소개부터 남다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참 많을 것 같죠. 광주 은광교의 세품기독학교 자랑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지.
5: 네. 세품기독학교는 서로를 더 소중하게 대하고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좋아요. 그리고 또 남들과는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좋고요. 숙제도 열심히 잘하면 보상도 큰 학교예요.
1: 오호, 그렇구나. 그리고
6: 세품기독학교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2시간 30분 동안 앉아있는 힘을 기르는 남아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하루 종일 자습하며 끈기를 기르는 독공,
1: 독하게 공부하자라는 줄임말이죠.
6: 네, 방학 때 학교에 나와 공부하는 일종의 특강 형태인 방공,
1: 방학 때도 나와서 공부하자.
6: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에 매우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부는 세품기독학교만의 지혜로운 공부법입니다.
1: 그렇구나. 나은이었고요. 유겸이.
7: 저희 학교는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이 끝나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숙제 계획을 세우는 내면화 노트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고 개인 미디어 소지를 금하고 SNS를 금함으로써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10가지 스루라인과 깊은 소망을 통해 영적인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습니다.
1: 네, 은성이.
0: 세품 기독학교는 규칙적이고 배려주의적입니다. 또한 친구들끼리 사이가 좋아 왕따 같고 학생들이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저희를 가르쳐 주십니다. 군함매를 통해 선배와 후배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학교는 세품 기독학교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 진짜요? 그렇대요. 서훈은 자랑해보세요.
3: 헌신적인 선생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1: 그래요?
3: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누구보다도 학생을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세품학교의 자랑입니다.
1: 시내가 볼 때 자랑거리는 뭐예요?
8: 세품학교의 자랑은 다영코 선생님입니다.
1: 그래?
8: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찾아가면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공감해 주십니다.
1: 그렇구나. 우리 시내가 그렇게 선생님들을 자랑했고요. 미나 생각에는 어때?
4: 먼저 세품기독학교는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 학교가 끝나 교실로 찾아가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겨주십니다. 또한 제가 그 문제를 이해할 때까지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도

0: 주십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태도 사오칙인 태도가 전부다, 지금의 태도가 나중의 태도다,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태도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를 배우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학생들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는 선후배 간의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군함매라는 활동을 통해 일반 학교였다면 이름도 몰랐을 동생들을 챙겨주고 의견을 들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후배들은 선배들의 말을 잘 듣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 자랑을 해도 해도 끝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준비했다고. 네, 오늘은요, 광주 은광교의 세품 기독학교 아이들이 떴습니다. 아이고야, 고등학교까지 있다면 우주를 품겠어요. 세품 기독학교 너무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세품 기독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너무 귀합니다. 특히 1학년 박신혜 학생 응원합니다. 아, 그리고 4144님, 와, 우리 예쁜이들과 멋쟁이 옥광천 목사님, 팔방미인 김대홍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진 세품 기독학교 화이팅이고, 옥광천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318님이 맞습니다. 저 학부모인데요. 세품의 가장 큰 자산은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4144님, 끝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수포자가 없습니다. 오.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 세품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품 기독학교는 어떤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죠? 연재.
3: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지.
4: 저는 하나님을 믿고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4: 네.
2: 그러면은 혹시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예요?
4: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일에만 3시간 정도 돼 있어요.
2: 평일에 3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군요.
4: 아, 주말이랑.
2: 아, 주말에. 평일에는 안 되고. 오,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군요. 나은이는 어때요?
5: 세품 기독학교는 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원하며 미디어와 단절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나가고자 하는 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2: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네요. 찬미.
6: 저는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고 고생할 줄 알고 인내심이 많은 친구가 다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2: 고생할 줄 아는 친구?
6: 네.
2: 야,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해서?
6: 아, 예를 들어서 영성수련회나 군함매 여행 갈 때 고생을 할 줄 알아야지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런데 경험하고 나면 너무 좋죠?
6: 네.
2: 더 성장되어 있고.
6: 네.
2: 맞아요. 서훈은 어때요?
7: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미나 생각에는 어때?
0: 세품기독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바른 믿음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성장하고 싶은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예의와 책임감, 배려하는 마음들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잘 맞는 학교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선후배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학교입니다.
2: 그렇구나. 그럼 세품 기독학교의 교과서나 수업 방식은 어때요? 연재가 얘기해볼까요?
3: 매 수업마다 즐겁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TFT 우리 반의 깊은 서만 10가지 트루라인을 알려주고 규별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적어서 통에 넣습니다.
2: 나은이.
5: 세품 기독학교는 일반적인 공교육과는 다르게 자기주도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방식을 지향합니다. 단순한 암기와 시험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가 만들어지도록 교육해 주십니다. 교과서는 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른 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학습합니다.
2: 그렇구나. 유겸이?
8: 저희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학에 대한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마다 깊은 소망을 각자 적고 실천하며 삶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를 정해진 것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0: 의논하여 직접 만들어내어서 활동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요?
0: 네.
1: 오, 그렇구나. 찬미.
2: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합니다.
1: 서우가 볼 땐 어때요?
3: 일반적인 교과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토론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발견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1: 네, 서우. 네. 예, 이런 수업 방식 괜찮아요?
3: 네, 재밌어요.
1: 재밌어. 신혜는 어때?
4: 교과 수업은 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와 연결시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수업으로는 목사님의 성경 수업과 교장 선생님의 양육 시간이 있습니다.
1: 아, 교장 선생님의 양육 시간까지. 그럼 세품 기도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궁금하네요. 연재가 얘기해 볼까요?
5: 썸머 페스티벌과 바비큐 파티가 있습니다.
1: 썸머 페스티벌?
5: 네.
1: 바비큐 파티?
5: 네.
1: 썸머 페스티벌은 뭐예요?
5: 썸머 페스티벌은 여름마다 군함매끼리 물총으로 물총을 쏘며 노는 활동입니다.
1: 그럼 바비큐 파티는?
5: 바비큐 파티는 온라인 숙제를 열심히 해서 기준치를 달성하면 학교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1: 아, 그렇구나. 이때는 파티가 열리는 거네요.
5: 네.
1: 예지?
6: 북토크쇼는 책을 보고 수군문을 쓰거나 여행을 다녀와서 종이에 기억에 남았던 것 등을 적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스티커나 간식을 넣어 칭찬하듯이 하는데 많이 못 받은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1: 그렇지.
6: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프로그램입니다.
1: 나은이는 어때요? 1학년 나은이.
7: 1학년 막내부터 9학년 맞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 영성수련회나 도시여행 같은 군함회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나은아 미안해. 너 7학년인데. 유겸이는?
0: 군함회 활동하고 북클럽 활동이 있는데 일단 군함회 활동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한 팀으로 구성되어서 1년 동안 여러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고 예배 시간에도 함께 앉아 예배합니다. 9학년이 리더이자 마지가 되어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클럽은 주어진 도서 리스트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골라서 같은 책을 고른 학생들끼리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나눔을 하는 활동입니다.
1: 유겸이는 한 달에 몇 권 정도 책을 읽어요?
0: 저는 많이 읽지는 않지만 두 권에서 세 권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1: 오, 그렇군요. 지금 전체 대표죠?
0: 네.
1: 네, 어때요? 말 잘 들어줍니까?
0: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책을 나누는 것에 의미를 잘 두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찬미.
2: 저는 9학년 유럽 여행인데요. 9학년은 6월이 되면 기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루터의 종교 개혁 그리고 독일의 통일, 유럽의 문화와 사회, 지구 환경 보존 그리고 네덜란드 학교와의 교류와 홈스테이 등의 내용을 가지고 20여일 동안 이동 수업을 합니다.
1: 그러면은 이번에도 유럽을 가나요?
2: 네.
1: 몇 명 정도 갑니까?
2: 학생은 18명 정도 갈 것 같고 선생님은 네. 4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1: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 네.
1: 혹시 언어는 영어로 준비하고?
2: 예.
1: 어때요? 지금 마음 준비하면서?
2: 기대됩니다.
1: 떨리겠다. 나도 가고 싶다. 네, 오늘 광주은광교의 세품 기도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어때요?
4: 저희 학교는 3대 자기주도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공, 남아공, 황공이 있는데요. 독공은 독학에 공부하자라는 줄임말로 중간 기말고사 전에 학교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독학에 공부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남아공은 남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줄임말로 화요일, 목요일에 6시부터 8시 반까지 남아서 공부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선택이지만 56명 전 중학생이 자발적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공은 방학 때도 나와서 공부하자는 말로 아침 9시부터 도시락을 싸와서 3시까지 공부하고 돌아갑니다.
1: 와, 이렇게 남아서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내?
4: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1: 늦게까지 남아서?
4: 네.
1: 와,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군요.
4: 네.
1: 와, 그게 광주은광교의 세품 기도학교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은.
7: 제게 예수님은 등불이자 인도자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이라는

0: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세품이라는 빛을 찾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 그럼 나은이는 지금 다닌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0: 저는 이번에 전학 와서 이번 학기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던 학교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더 뭐라 그럴까? 구별이 되겠네요.
0: 네.
1: 분별이. 어때요?
0: 뭔가 더 기존에는 미디어와 더 이어졌던 경향이 있지만 세품 기독학교에 와서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서우는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2: 예수님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언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2: 그냥 항상 6학년 때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답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1: 네.
2: 생각했습니다.
1: 신혜는 어때요?
3: 예수님은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기대어주고 기대며 사랑하는 존재인데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저의 부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 그래요. 우리 미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4: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시고 힘들 때 함께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내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1: 네. 우리 애들이 이렇습니다. 역시 나은인데 4945님이 보내주셨고요. 1258님, 자기 주도학습이 중요한데 정말 아이들이 다르네요. 또 4945님, 세품 아이들은 목소리도 좋다고. 그리고 1258님이 구남매 활동 너무 좋습니다. 4945님은 나도 유럽 가고 싶다. 3690님이 아이들 너무 예쁘게 말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반드시 꼭 필요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731님이 세품은 사랑입니다. 현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과 경험 활동을 하는 곳,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명감으로 존재하는 곳, 아이들에게 초중 시절 동안 뭘 배워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은 노래를 선물 받고, 아이들은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의 노래를 전하는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가 세품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담아 보내주십시오. 세품기독학교는 휴대폰 사용을 최소화해서 미디어 중독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찬미야, 화이팅, 사랑해. 이렇게.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꼭꼭꼭 읽어주세요. 옥 목사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뿅뿅. 9학년 2반 우주 최강 귀요미 이온유 올림까지 읽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온유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한 말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셔야 될것 같은데. 온유에게. 예. 온유에게 감사의 마음 좀 전하십시오.
5: 온유한 목사님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서 너무나도 고맙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잘 자라가길 기도할게.
1: 온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자,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좀 들어볼게요. 나은이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0: 네, 저의 꿈은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는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 되어 하나님을 알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비전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시내는 어때요?
3: 저의 꿈은 중고등학교 선생입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워 학교에 남아있는 귀한 존재들을 응원해주고 싶고, 기독교인이 아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찬미한테 좀 물어볼까요?
6: 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 어떤 사람보다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1: 그렇구나. 미나는 어때요? 미나.
4: 제 꿈과 비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그렇구나. 네, 1509님이 신혜 화이팅! 엄마가 사랑해. 신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전해지길.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는데, 자, 신혜,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세요.
3: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1: 집에서 무뚝뚝한 딸인가요? 아니면 애교 많은 딸?
3: 중간이.
1: 중간. 세품은 스마트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학생들의 소개를 들으니까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더 알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 떨릴 텐데 말도 잘하네요. 응원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앞으로의 비전까지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장 실력인 육행시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 계속해서 2부에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광주 은광교의 세품 기독학교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C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경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계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떴습니다. 광주 은광교회 세품 기도각교 아이들이 떴는데요. 와, 이 아이들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의 문장 실력도 볼게요. 이 아이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하네요. 연재부터 가볼게요. 기호 1번 같이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3: 있는 선생님들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독하게 공부해서 아주 힘들 때도 있지만 학교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덕분에 학교 생활이 아주 재밌습니다.
2: 어, 연재. 자, 기호 2번으로 갑니다. 예지한테 가볼게요.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독서도 있습니다. 학생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습니다.
2: 아이고 귀여워. 예지 한 번만 더 하자. 다시 세품 기도학교로 빨리빨리 가볼게요. 준비 시작.
4: 세품 기도학교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독서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습니다.
2: 자, 나은이 기호 3번입니다. 준비 시작.
5: 세상에는 없는 참된 평안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기도하며 나의 꿈을 정성껏 발견하고 독자적인 이벤트를 발견하며 학문과 인성을 모두 갖춘 지도자로 성장해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등불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새 품의 길을 걷습니다.
2: 나은, 이거 누가 해줬어? 이거 직접 썼어?
5: 네, 열심히 적었습니다.
2: 오, 자, 유겸이한테 가볼게요. 유겸이.
6: 세상은 자꾸 1등만 외치는데 음성보다 성적만 보려하는데 기어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먼저 말해주는 독특하면서도 따뜻한 학교라는 이름의 공동체 교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2: 어, 그렇구나. 우리 유겸이는 목소리가 참 따뜻해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서진이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7: 세품 기독학교는 세상을 품고 기독학교의 자랑이자 독실한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 보시면 알 거예요.
2: 어? 자, 우리 우재한테 가볼게요. 우재 준비됐나요? 운 띄워주세요. 6번입니다. 우재 시작.
8: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어 품격과 사랑을 배우며 자라고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웃고 독수리처럼 높이 꿈을 펼치며 학생마다 귀한 달란트를 키워 교정과 희망이 넘칩니다.
2: 오, 자, 7번 찬미에게 갑니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9: 세제기 교장쌤 품바 같이 듬직한 옥사님 기깐한 대용쌤 독하게 키우시는 강석쌤이 있는 학교에 오면 교내에 심심할 틈이 없다.
2: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귀엽다 표현하는 건지. 아, 8번 서우에게 가볼까요? 운 띄워주세요. 시작.
10: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0: 아이들 품안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1: 기
0: 기쁨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곳
1: 도
0: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다음 세대
1: 하
0: 학교 이상의 믿음 공동체
1: 교
0: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품학교가 세워갑니다.
2: 아 이제는 신혜에게 가볼게요. 신혜 준비됐나요?
3: 네.
2: 네. 운 띄워주세요. 시작.
1: 새.
3: 새품인들은
1: 품.
3: 품이 있게
1: 기.
3: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1: 독.
3: 독하게 공부하며
1: 학.
3: 학업과 신앙을 함께 쌓아가고
1: 교.
3: 교실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
2: 미나가 기호 10번입니다. 시작.
4: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1: 품.
4: 품이 있게 행동하세요. 기겁하며 자세를 바로 고치고 독수리 눈빛으로 보시는 선생님
1: 하.
4: 학생들은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1: 교.
4: 교실은 갑자기 모범반 분위기.
2: 자 진요 시작.
5: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1: 기.
5: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독수리처럼 힘차게 여아를 앙망하는
1: 하.
5: 학업과 신앙이 고루 자라며
1: 교사,
5: 학생, 학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곳.
2: 아 대단하다. 의진이는 어때요? 자, 운 띄워주세요. 시작.
6: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품 기도학교
1: 품.
6: 품어주고 배려하며 같이 성장하고
1: 기.
6: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 독.
6: 독창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1: 하.
6: 학교에서 배운 사랑을 세상에도 전하기 위해
1: 교.
6: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2: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육행시를 들어봤습니다. 옥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중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7: 아이들이 너무나도 또 독창적이고 또 네. 우리 학교의 장점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육행시였던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모든 아이들이 상을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죠? 딱 한 아이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가장 잘한 친구의 번호를 눌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아, 예수님을 만난 얘기 새품 기도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는 은혜를 나눠볼 텐데 의진이부터 가보자. 우리 의진이 준비됐나요?
8: 네.
2: 예, 의진이 얘기 좀 해주세요.
8: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2: 예.
8: 첫 번째는 전 학교에서 드리는 수요예배 찬양팀에서 일렉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겠다는 마음보다 무대 위에서 일렉기타를 연주하는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를 드러내기 위한 연주를 해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 연주가 오히려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의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기도를 하며 깨달았는데 그 찔림은 뽐내려고 연주하던 저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직접 찾아주신 은혜의 신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며 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세품학교는 조금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스마트 기기를 소지할 수 없는데요. 이 규칙과 관련해서 올해 4월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이 11명에서 12명씩 섞여서 총 12개의 팀을 이뤄 2박 3일 동안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휴대폰이 없다 보니 길을 찾거나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 확인하려면 오직 팀 담당 선생님 휴대폰 한 대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에 한 팀의 리더였던 저는 어린 동생들을 더 잘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 입만으로는 동생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 이 여행 가운데 꼭 동행해 주시고 모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박 3일 동안 저희 팀은 한 번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과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준 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셨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래요. 2256님이 김서진, 김의진 우리 아들 멋지다 화이팅! 아빠인가 엄마인가? 누구인 것 같아요?
9: 엄마니까요.
2: 자, 엄마의

0: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들? 엄마에게.
1: 엄마 사랑해.
0: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1: 서진이가 말.
0: 서진이가 말하래.
2: 좋으신 분입니다.
0: 아, 예, 예. 방송이라 어색해서 그런 거지. 정말 사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우리 나은이는 어때요? 우리 나은이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3: 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세품 구남매 영성수련회를 경험하였습니다. 2박 3일의 영성수련회는 매우 짧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저는 협동의 중요성과 배품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른 때였으면 전혀 겪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세품 기독학교는 저에게 협동과 배품이라는 가치를 선사해준 학교입니다.
0: 유겸이는 어땠어요?
4: 저는 올해 고학년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세품 기도학교에 오기 전에는 미디어나 세상 것들에 빠져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에도 잘 집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는데 세품 기도학교에 오고 나서부터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챙겨주시는 선생님과 반겨주고 웃음을 주는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서훈은요?
5: 예전에는 공부와 성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세품기독학교에서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기 위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0: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선순위의 정리가. 우리 신혜는 어떤가요?
6: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예배팀을 맡고 있어서 열심히 찬양했지만 청소년부에 들어가고 예배팀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가 입을 벌려 찬양하기와 말씀 노트 적기여서 청소년부에 가서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꼼꼼히 요약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미나는요?
7: 세품 기도학교를 다니면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공부뿐만 아니라 태도와 인성까지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친구들과 선후배가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세품학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조씨 3남매 멋져요. 7793님. 자, 조씨 3남매 손 들어보세요. 세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군요. 그리고 은성이가 있어. 엄마 아빠는 행복하고 감사해. 사랑해. 은성이 아빠 고재진 집사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은성아, 사랑하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빠에게.
8: 저도 사랑해요.
0: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8: 저희 아빠는 친절하세요.
0: 친절하고 또?
8: 잘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0: 제가 알기로는 또 잘생긴 분으로.
8: 들어본 적이 없는데.
0: 아들이에요. 아들이 유머감각이 있네요. 자, 그래요. 꼭꼭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유요아, 찬미야. 내가 평생 꼭 지켜줄게. 이렇게. 제이쌤이 보내오셨어요. 의진이의 담담한 고백이 참 감동적이라고 또 사구사오님 보내오셨고요. 세품의 모든 활동이 천국잔치입니다라고 0613님께서 보내오셨고 세상에 투표 너무 어려워요. 세품 기독학교 여섯 글자가 육행시하기에 대단히 힘든 글자인데 아이들이 저마다 참 잘하네요 라고 그리고 너무 다들 잘해서 한 명을 뽑을 수가 없어요. 곧 세품을 떠날 9학년에게 주세요. 라고. 예. 육행시 기호 2번.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저는 참이요. 위트가 있어서. 그리고 미나요. 채미나. 다 잘했지만. 이렇게. 예. 모두 모두 자랑스럽다라고. 응원의 마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4학년 최지아 사랑해. 이렇게 예준아 엄마가 늘 응원하고 사랑해. 우리 서우 우재 연재 사랑해요. 이렇게 애들아 편하게 하고 와. 아,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셨고요. 또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

0: 수연 선생님이세요. 예. 집에서 아가를 키우느라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의 만남을 쉬고 있는데 빨리 새 품에 돌아가서 다 같이 즐겁게 수업하고 싶어 씩씩하게 생각을 말하는 우리 학생들 역시 최고야 라고 수연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수연 선생님께 감사의 얘기를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우리 수연 선생님에게. 네.
1: 수연 선생님 항상 감사하고 아기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세요.
0: 네, 이렇게 커서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유겸이 네, 이렇게 새품 기도학교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요청을 위해 준비해 왔다고요. 유겸이가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2: 세상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새품의 학생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길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한 것들이 유혹 속에서 영적 순결함을 지켜내어 굳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찬미는 어떤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1: 저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샬롬을 만들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그렇게 기도해달라고요? 신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줄까요?
3: 새품 기도학교 학생들이 새품에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훈련받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한국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의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미나!
4: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학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선생님들도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어디서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은광교의 새품 기도학교 아이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뜨겁게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죠.

0: 다음은요. 우리 서우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준비했다고요. 서우 준비됐나요?
1: 네.
0: 네. 자, 감동 느낌 담아 그 사랑의 마음 전해주세요.
1: 슬픔의 마리아 미성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서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편지를 읽으려니 무척 떨립니다. 하지만 이 떨림 속에서도 제 진심이 선생님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1학년으로 입학해 처음 선생님을 만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 학교에 가기 싫다며 차 안에서 울고 있던 저에게 선생님은 직접 문을 두드리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와 이끌림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세품의 학생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유난히 예민하고 힘들었던 6학년 시절에는 과연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보다도 바라던 미성 선생님을 다시 담임으로 만나게 되었고 덕분에 즐거운 6학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순간에도 선생님은 혼내기보다 먼저 제 마음과 입장을 들여봐 주셨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 모습까지 세심하게 발견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서 저는 세품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학년 친구들 교장 선생님, 대웅 선생님, 옥강철 목사님, 혜준 선생님 그리고 미성 선생님과 함께했던 3주간의 사이판 생활은 소심하고 부끄럼 많던 저에게 큰 용기와 강인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눈물로 힘들어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따뜻한 나눔 덕분에 어느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품기독학교에서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희 사이판 가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작년 6학년 친구들과 꼭 함께 다시 가요.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의 제자 조소올림.

0: 와, 얼마나 든든하실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다니. 와, 그래요. 우리 육겸이도 혹시 선생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 네.
0: 네, 어떤 얘기?
1: 선생님들, 저희를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행동 하나하나

0: 무제는 선생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1: 교장 선생님, 아침마다 저희에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힘들어도 교장 선생님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그리고 큐티 시간에 좋은 말씀 한마디에도 하루 기분이 달라집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0: 와, 교장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니. 우리 교장 선생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제?
1: 손천수 교장 선생님이요.
0: 왜 그렇게 좋아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1: 아,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를 보며 인사해 주셨어요.
0: 그렇구나. 사랑의 마음을 느끼나 봐요. 우리 우제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죠?
1: 아니요.
0: 아니, 알고 있는 느낌이야. 잘생겼어요. 우리 신혜는 어때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좀 전해볼래요?
2: 네. 선생님 언제나 저희를 위해 밤늦게까지 수업을 준비하시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주셔서 공부의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신혜가 미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3: 사랑하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태도와 인성 그리고 믿음까지 세심하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힘들 때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좋은 태도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저희도 바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풍기도학교 학생 최미나 올림.
0: 네. 어떤 마음으로 썼어요, 미나?
3: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0: 네. 언제 썼어요?
3: 어제 저녁에. 어제? 네.
0: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3: 네.
0: 자, 선생님과 눈빛 교환 한번. 받아주셨어요. 네,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향해서 김대웅 선생님이 사랑의 편지를 준비하셨다고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찍어주시고 아이들 챙기고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바쁘신 우리 김대웅 선생님.
4: 네.
0: 우리 아이들 어땠어요 오늘?
4: 오늘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0: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선생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4: 네. 사랑하는 세품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띄웁니다. 요즘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칭찬받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결핍과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또 섬기기 위해 배워서 남주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써가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꽃피우는 우리 세품인 모두는 세품에 근무하는 세품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자랑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옥광천 목사님.
5: 네.
0: 예, 오늘 아이들 이제 방송이 마무리될 시간인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쭉 함께 하시면서.
5: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나도 또 감격스럽게 또 잘 자란 것 같아서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0: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는데요. 생각보다 잘하죠?
5: 예,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예, 뛰어나.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에 감동이 됩니다. 또 아이들의 소리에 깊은 감동받았다고. 세품 기도학교 정말 따뜻한 곳이네요. 세상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인데 세품 학교의 선생님들은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존경과. 우리 9학년 2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의진아, 성령의 기름이 너의 머리 위에 반지르르하게 빛나길 내가 응원하고 내 기름 또한 나눠줄게. 평생 함께 가자. 리안이가 굉장히 징그러워하고 있는데.
6: 응원해라는.
0: 네, 그래요. 그 리안이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의진아.
7: 리안아 괜찮아.

0: 예, 사양하네요. 그 기름은. 네, 그래요. 우리 소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미성 선생님 사랑합니다. 평일에도 세품 학생들이 있어서 교회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 좋아요. 너희들이 있어서 매일 교회 출근하는 것이 행복해.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시고 친구들, 선후배들, 선생님, 부모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품 기독학교 응원합니다. 유야 사랑한다 종쌤이. 9학년 2반 로스가 또 보냈어요. 저는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아유 이게 뭐야. 그아 무섭죠. 이게 뭡니까. 자 우리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됐나요?
1: 네.
0: 자 세상을 향해서 광중광교의 세품 기독학교. 자 전진해 봅시다. 구호 준비 시작.
1: God is so good
2: all the time.
1: All the time.
2: God is so good.
0: 네 오늘 사랑의 뜨란 떴다. 광주 은광교의 세품 기독학교 친구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뜨란은 여기까지예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양손 가득 치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4: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3: 함께 읽습니다.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소망지기들의 고백. 우리는 오늘도
4: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3: 선포된 말씀은
4: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 말씀이
4: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3: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양손 가득 치킨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뭔가 재밌는 그런 설교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무섭고 서늘한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꼽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과연 이분들이 쫓겨날 만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심판의 날에서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모양이 기록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어요.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열심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 정도 경지에 이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설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심판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불신자들을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예수님에게 빠져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요, 우리와 많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거절하셨을까? 왜 거절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 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증명이 돼야죠. 구별이 돼야죠. 그런데 그 구별이 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율법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율법은요, 마음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애따 관심.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일이 안 될 때도 주여, 뉴스를 보다가도 다 주여.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심판을 받고 쫓김을 받은 자들이 자주 했던 말이 주여, 주여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 주여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는 그분에게 종속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서 거부당한 사람들, 쫓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으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래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믿는 거예요. 실상은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려면 주님의 마음

과는 상관없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추구하는 것,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웃긴 것은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내가 추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추구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원인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서 야 이제 좀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합니다. 기분이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떠오를까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아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기로 하고요. 퇴근할 때 양손 가득 치킨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서 그 치킨을 받아들고 난리법석입니다. 아빠가 흐뭇했어요. 그런데 흐뭇하다가 결국에 이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전에 내 아빠도 치킨을 사들고 올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아빠가 되어서 치킨을 사 들고 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아, 그날 아빠가 치킨을 나에게 사들고 온 것은 뭔가 기분 좋은 날이어서 치킨을 사온 게 아니라 실은 그날 아빠는 제일 힘들었던 날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같은 치킨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렸나 보는 거예요. 은혜, 감동, 또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 치유라고 하는 것들, 우리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 신앙이 거기서 멈춰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치킨만 바라보게 되는 아이의 신앙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숙한, 자라나는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은 믿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들처럼 산에 있거나 사막에 있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이웃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회도 산 속에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덜 할 텐데 왜 하필이면 편의점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손가락질 받냐고요.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이 힘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요즘 말로 내 알바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힘들어 보이는 동료를 지나치면서 또 교회의 사각지대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어때요?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우리의 이유들을 단 한 번에 물어뜨릴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면 넌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왜 몰라요?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했는데, 아멘 크게 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알바 아닌데? 너만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내 알바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되겠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태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굳이 당신이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자기 잘못인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대부분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상상하죠. 그런데 실은 우리 십자가를 온전하게 묵상하시려면요, 거기에다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이나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뭔가 하나는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 저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 째찔찔 당하는 것, 물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밝아 벗겨지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중에서는 나를 존경했던 사람들도 많이 보겠죠. 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던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지지했던 엄마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치유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너 잘 되나 보자 라고 치기하고 질투했던 바리새인들도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구경거리가 된다? 내가 다른 고통은 견뎌도, 어떻게 한다 손치더라도 정말 그것만큼은 차마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까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런 수모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까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가 알 바냐고.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저들 죄 때문에 죽는 건데 내가 왜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감당해야 되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한 장까지 모두 벗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내 알 바 아니야를 거부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나의 주인 대신 그 아버지의 뜻 앞에서는 내 알 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깊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통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알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23절에 대입해서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네 이름을 안다. 네 예배 출석도 안다. 봉사의 기록도 내가 봤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수많은 예배와 봉사는 미안하지만 한 번도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연결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치킨 이야기로 좀 들어갑시다.
오늘 간증했던 그 아빠.

아이였을 때 아버지를 알았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인데 알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압니다. 그런데 뭐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말의 무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크게 아멘하고 손들고 찬양한다고 주님은요, 그것이 다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멘 크게 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여 주여 했던 그 사람들의 음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알바 아니야 이것을 거부하고 따뜻한 손 한번 내미는 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자에게 이해하고 손 내미는 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치킨을 들고 온 날, 그날이 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든 날은 언제였을까? 언제였을까요? 우리 김양자 집사님, 눈을 감고 계셨는데 다 듣고 계셨어, 이렇게. 야, 진짜 대단하셔. 자, 뭡니까? 아,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한 8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이 잔을 할수 있으시거든 좀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 저들이 죽는 게내 탓은 아니잖아요. 내 알바는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내 알바 아니야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양손에 무겁게 치킨을 한가득 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양손에 가득한 치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박히신 굵고 녹슨 못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치킨을 들고 오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치킨을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제가 치킨 먹는 모습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필아, 동생 것도 좀 남겨줄래?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과연 남겨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가 늦게 온건지 사정이지. 그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도 저는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요. 물론 어렸을 때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아빠가 돼보니까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버지는요, 그날 저 하나만을 위해서 치킨을 사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알고 싶지 않았다가 더 중요한 표현일까요? 왜요? 그걸 인정하면 나눠야 되니까. 반쪽이 되니까. 그죠? 내 은혜가 줄어들까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양손에 그 들고 오신 치킨, 그 녹슨 굵은 못, 그거는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한쪽에서 사각지대에서 남몰래 눈물 흐리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한 몫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내 알바 아니야 라고 지나왔던 이웃을 향한 몫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십자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닐 겁니다. 찬양을 안 해서가 아닐 겁니다.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줬던 양손 가득한 못질,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치킨을 너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치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오늘도 치킨을 들고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싫은데 모 집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오늘 데려왔어요. 오늘 치킨을 말씀을 통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치킨 들고 온 날 좋은 날이었다고요? 가장 힘든 날이었다니까요. 가장 힘든 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다 포기해도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조금 알겠냐?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오랫동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을 좀 되살려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의 손이든 아버지의 손이든 양손 가득 나를 위해서 들고 왔던 엄마의 손, 아빠의 손. 그러나 그것은 기분이 좋아서 뭔가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그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가장 힘든 날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엄마의 손, 아빠의 손만 보지 마시고 그 낡고 지친 아버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설교는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부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을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함이 없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아버지의 낡고 그 초라한 손, 가장 힘들었던 날, 나를 위해서 힘내라고 양손에 들고 온 그 손을 내가 잡아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주신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독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음식의 맛도 설명만으로 알 수 없고 직접 맛보아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요, 내가 구하고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맛을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황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도의 응답 하나, 지친 날에 주시는 위로 하나, 예상

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 하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좋아져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할 때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구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쁜 마음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따뜻한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러빔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0: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하루 온몸으로 경험하며 감격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욱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요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피로 사셔서 구속받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 크게 감사하는 이런 가정이 될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하여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간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0: 아멘.
1: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 주도 새 힘으로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 맡겨드립니다. 시종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이요,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8482번님, 튀르키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은혜가 시신 경험으로 힘든 혈장 교환술을 5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 좋은 시력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튀르키예에서 생활하고 계신 정은혜님 시력과 모든 건강이 회복되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은혜 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요정에게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타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을 이 시간 의지하고 바라보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이 상황을 기도로 잘 이기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5차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료진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약들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화위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딸의 믿음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손길로 무너뜨러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0: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처럼요. 두 딸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손길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 가정이 주 안에서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딸의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시련과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승화시켜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사건들도, 모든 짐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그래서 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의 구원을 얻는 축복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두 딸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도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감기가 오래 가다 보니 폐렴이 아주 심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큰딸은 유방에 혹이 있어서 오른쪽 왼쪽 수술을 6월 1일에 합니다.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선암으로 잘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은딸은 허리 상판이 찢어져서 약물 치료 중인데 정상적인 활동이 힘듭니다. 남편 집사님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를,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 가정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죠.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가정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여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폐렴이 심하다고 합니다. 감기를 오래 앓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선한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질병이라면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게도, 이 여종에게도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안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큰 딸 또 작은 딸 아버지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녹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0: 아멘.
1: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0: 아멘.
1: 건강하게 하시옵시고.
0: 아멘.
1: 선한 도우심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작은 딸 허리 상판이 찢어져서 약물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인간은 고칠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 있나이다.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상판이 온전히 고쳐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여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남편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가정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복된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여종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사업장과 직장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상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웅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신현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0: 아멘. 다음은 9507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7월에 시어머님 생신으로 시댁 식구들 23명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 없이 마음을 합하여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부모니 건강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 발등과 종아리가 많이 부었습니다. 속히 부종이 가라앉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9507번님의 가족들 또 시댁 식구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0: 지금 저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여종의 발등과 종아리도 우리 하나님 부종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발로 복음 전하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종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7월에 시어머님 생신 또 시댁식구들 23명 1박 2일 모든 여행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650번님. 친정어머니 정경래. 정경래님 연세가 많으신데요. 폐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엉덩이뼈 골절 등 많이 편찮으십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신적으로 많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들 성령 충만 위에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과 이 가정이 건강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정래 귀한 어머님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연로하신 관계로 폐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이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안에 가족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053번님. 저의 자녀손들이 4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세상 중심이 아닌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정말 이 8053번님의 기도 제목처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정말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잖아요.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와 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소망의 가족들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큰 축복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부모로서 본이 되고 또 신앙을 물려주며 예수를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세상이 약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편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을 최고로 또 주의를 최고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최고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과한 문명을 더 의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 하려 하지 않고 또 아버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심화를 당하여서 큰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 깨어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주여.
0: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함께 들으며 정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들의 모든 기도의 손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 시간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시며
1: 또
0: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0: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보여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며 영광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2: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1: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일하심, 그 위대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실천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남구 효 2로에 위치한 월광 더 센트 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우리는 야베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we will shall rise together through the prayer of the Yabes and learn about God's grace.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어. He was born in pain and sorrows. 그 이름은 야베스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His name Yabes means pain.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가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 Yabes was more honored than his brothers.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환경은 그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Circumstance tried to make him all failed, but God made him honored.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자, 중요한 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도 못합니다. 가난도 실패도 아픔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40년 동안 땡볕이 내려치고 힘든 곳,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먹였습니다. 입혔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서도 축복의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Are you praying right now? 혹시 사람들에게 무신당하십니까? Are you praying ignored by others? 혹시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Are you discouraged because of past?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Remember this.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God's grace is far greater than our circumstances.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애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Bless come to those who ask God.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에게 ask, seek, knock, ask, 구하라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의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Never complains. He did not complain to his people, his parents, his friends.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You would bless me indeed. 이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보여줍니다. 모세의 무릎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엘리야의 무릎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야곱의 무릎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께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너무 자주 포기합니다. 너무 빨리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농담으로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인디안의 기우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디안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안의 지도자들은 결코 기우제를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디안들처럼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합니다. 우리가 있냐고 벌어지면 반드시 축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한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책처럼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무릎이 까질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shall answer prayer.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었더라는 겁니다. God granted his request.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God heard the prayer of Yabes.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Change his life.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야베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가 말합니다. 고난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역경이 있느냐, 정신적, 육체적 나약함이 있느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이 많습니다. 죽음의 사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물질의 고난,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고 문을 열 것이고 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God can change impossible situation.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Impossible is 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객관적, 우리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도 그 가능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응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높여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 믿음 안에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 인생은 저주의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0: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대익기를 반드시 이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손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런 교사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문적인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회와 단체들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그 지혜와 길을 공유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의 영적 감동이 53년 만에 경기 북부 현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어제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의정부 빌리그레함 대회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대규모 연합 공연을 펼치며 맑고 순수한 찬양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의 보컬 타야 등 세계적인 워십팀들의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며 운동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 윌 그레이엄 목사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설교 직후 이어진 결신 초청에서는 관람석을 메운 참석자 중 3천여 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동적인 결신 행렬이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는 자그마한 초록색 천막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 11년째 거리 예배를 이어온 노부부 목회자가 있는데요. 신앙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공사장의 소음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2년 넘게 이어진 고의적인 예배 방해까지 70대 노부부가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박영규 목사와 김영분 전도사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며 거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자란 김 전도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증오나 복수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이끌어내고 일본 교회와 연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돌봄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학 전문가들은 이들 부부의 사역을 회복적 정의를 지키는 등대라고 분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부활과 회복으로 이어졌듯 교회 역시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1년의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킨 노부부의 기도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아픔 속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기독교대학의 선명한 정체성과 미래시대의 사명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5일 백석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소회를 통해 백석의 반세기는 성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외형이 아닌 예수 생명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장동민 교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백석의 핵심 선언에 대해 지성을 배격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을 더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성령론적 재구성이자 백석만의 영적 생명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독교 대학들이 중립을 표방하며 세속화와 세계관의 위기를 겪은 과정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영적, 감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대학의 역할과 고유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 고환경 박사의 삶과 기독교적 교육 철학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여대 바롬장학회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고환경 평전 출간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헌신한 고 박사의 유산을 돌아봤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선영 교수는 지덕수를 바탕으로 한 바롬 교육이 강의실을 넘어 기숙사와 농촌 실습 등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한 행함을 통한 교육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바롬 철학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전인 교육과 섬김의 리더십 등 기독교적 윤리가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현대 기독교 대학들이 이 정신을 계승해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여대 이윤선 총장은 위대한 바롬 철학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시대의 목자들은 깊은 밤이 되면 양떼를 안전하게 뉘우기 위해 바위와 숲을 이용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나 도둑이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자 자신이 직접 좁은 우리 입구에 몸을 이어서 출입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험난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 친히 당신의 몸을 던져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도둑으로 표현된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 흘려 사신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저 간신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란 단순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가장 최상으로 충만하여 밖으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은 불안과 걱정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된 절대적인 평강과 자유 그리고 벅찬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일로 조바심을 내고 끝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낸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된 이 풍성한 삶을 거짓된 도둑에게 고스란히 내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혹여나 도둑처럼 찾아온 두려움이 내 안의 평강을 빼앗으려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풍성함을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 살고 있고요. 또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경주 구정교회 집사 심성균입니다.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심성균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0: 본가 때 이제 포항 극동방송이 개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본격적 방송 나오기 전까지 이제 우연히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계속 찬송가가 이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좋다 해서 계속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극동방송 시험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조금 감격이고 그랬었죠.
1: 지상파 라디오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찬양, 구원의 깊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극동방송이 들리지 않는 지역에 처음 설립이 되었을 때 시험방송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심 집사님, 이렇게 극동방송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0: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또 우리가 또 좋은 말씀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극동방송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님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심성균 집사님도 극동방송을 돕습니다.
0: 광주 극동방송도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항 극동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보람이 있죠. 특히나 이제 극동방송을 통하여 좀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았다거나 아니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또 복음을 듣고 또 깨어나서 다시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참 보람이 있고 감사하죠.
1: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는 그 정성으로 전파가 나아갑니다. 그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은 내가 당신 덕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극동방송과 동역하는 자발적인 선교의 동역자, 전파선교사 되시지 않겠습니까?

0: 최경미 자매님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약간 몸이 안 좋지만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건강하게 하라는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갑니다. 이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또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늘 감사해요.
1: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심 집사님의 감사의 표현,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0: 출퇴근 시간이 차 속에서 1시간 정도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 동안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잘 가졌으면 찾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갖기를 기도하는데 잘 좀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좀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치과도 아침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큐티하고 또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시작하는데 또 믿지 않는 직원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치과의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이 복소리를 차 안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머물고 계신 그 공간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공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 감동과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의 위기 가운데 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천국 순례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극동강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는 복소리. 오늘은 구정교회 심성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0: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을 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 네.
0: 최근에 북한에서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통일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었고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반통일 학습과 강연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분명 이 언젠가 다시 통일이 되면 만날 날을 기대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생이별을 당한 감정이라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해요.
0: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통일이라는 것을 지우지만
1: 네.
0: 이 시간이 길어지면 통일이라는 게 정말 더 멀어지고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1: 그렇죠.
0: 민족의 아픔, 이 가족의 비극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 위해서 이 북한이 통일을 지우기보다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분들과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대로 분단될까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그날을 우리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0: 아멘.
1: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를 함께 해주시고요.
0: 네.
1: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릴게요.

0: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찬송으로 오늘 OEP데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남북한의 관계 문제를 놓고 보면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죠. 특히 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이 통일을 지우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뭐 탈북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탈북민분들 그리고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렇게 단절되는 건 아닌가 분단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참 많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나서서 더 많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OEP데이에서도 기도를 출석 인사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출석 인사를 직접 보내주신 게 제일 좋지만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0: 저 나눔 가운데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우리 셀이 구역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외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0: 8400님 요즘 연천에서 가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새벽 기도에 남북이 평화 통일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 네.
0: 부산에서도 구직활동 중에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하시면서 0232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럼요.
0: 하나님의 네. 성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바라봅니다.
1: 아멘. 자, 저희 가정에서는요. 새 자녀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시면서 아멘. 0938님도 함께 나눠주셨고요.
0: 새싹회원 오셨어요. 3673님 반갑습니다. 출첵하시면서 바로 옆 홍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1: 우와.
0: 덥지만 활기찬 홍대입니다. 이 한반도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 홍대생이실지 직원이실지 궁금한데요.
1: 아유 방송사 한번 오세요.
0: 그러니까요.
1: 자 서울 창동에 우리 김밥집 사장님도 오늘도 오셨고 남양주에서도 익산에서도 교회에서 듣고 계시대요. 우리 3326 성도님 네. 어플로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지역과 함께 꼭 어플로 문자로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입니다.
0: 오늘도 한 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 가야겠죠. 한 뼘 차이 언어사의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잠시 후 에피데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출석 인사는 시작하면서만 나누는 인사가 아니죠. 끝까지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까지 남겨주세요.
1: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한 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균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믿노라 전해드릴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제가 우리 지현 씨가 한 뼘 하면 차이를 외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같이 외치셨죠? 사실 남북한이 네. 이 정치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대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것 같지만 금방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1: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잖아요.
0: 네.
1: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 퀴즈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뜻말뜻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오늘 이 표현은 특히나 저희가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할 때 많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싶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우물정 1069번으로 대화를 잘 네. 들어보신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오늘은 저희가 미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균과 임재현 같은 사람.
1: 아.
0: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1: 오.
0: 아니다.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들. 네, 제가 좀 살짝 찔리긴 하지만 제가.
1: 네. 아, 뭐 근데 힌트 답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0: 아, 자, 오늘도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뼘 차이 문제 바로 만나보시지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자기야, 나 왔어. 아, 어때? 나 오늘 미용실 좀 다녀왔잖아.
5: 어머나,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쌩합니까? 방금 TV에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4: 쌩하다? 별로 안 어울린다? 뭐 별로라는 말인가 자기 지금?
5: 아주 아주 쌩한데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내 마음엔 쏙 들게 아주 쌩합니다.
4: 아, 내가 이 이발 조금 했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나? 아, 평소에는 어땠다는 거지?
5: 아유, 얼굴이 확 사는 게 아주 아주 쌩하네요. 아, 이제 길거리도 함부로 나서지 마시라요. 다른 여자들이 또 연락처 따면 어떡할 거예요?
4: 어허, 우리 자기 질투한다 이거지. 아, 그럼 거리 한번 나 다녀볼까?
5: 아주 쌩해졌더니 눈치는 어디 빼놓고 왔어요. 오늘 저녁 먹기 싫은가 봐요.
4: 아이, 자기야, 농담. 아, 근데 아, 자기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0: 칭찬을 받으면 눈치를 챙겨야 됩니다. 이발하고 남편을 보더니 네. 어머 저 TV에서 티가 나는 사람 저렇게 쌩합니까 했어요.
1: 맞아요. 처음에는 오해할 법도 한 표현이긴 하죠.
0: 그렇죠.
1: 쌩하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실 수 있도록 보기까지
0: 보기를 내려주는데. 준비했습니다. 자, 쌩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1: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2번
1: 모른 척하다.
0: 모른 척하다. 오늘 너무 쉽잖아요. 김상균과 임지연 같은 사람이란
1: 어? 했더니 4480님이 네. 애국자
0: 선남선녀 하셨는데 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1: 애국자도 선남선녀도 쌩하긴 하죠.
0: 네.
1: 쌩해요.
0: 그 뭐 그냥 외모가 깔끔한 사람도 그렇고 생각이 네. 건전하고 바른 사람 그리고 어른 공경 잘하거나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1: 맞아요.
0: 항상 잘 웃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 그리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우고 기도하는 사람 네. 중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쌩하죠.
0: 오늘 쌩한 분들은 다 정답 보내셔야 돼요.
1: 그리고 주변에 쌩한 사람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둘 중에 하나 남겨주시면 되는데 쌩하다 1번이
1: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2번이
1: 모른 척하다.
0: 모른 척하다라는 뜻이다. 지금 정답 남겨주세요. 뭐 더 힌트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1: 아니 7098님은 네. 모른 척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어허. 요거는 일부러 모른 척하시는 것 같아요.
0: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착하신데 이런 분들은 너무 쌩한 분이시죠.
1: 그렇죠. 네. 애청자시잖아요.
0: 오늘 또 정답 참여하시고 문자 보내는 사람도 너무 쌩하신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쌩하게. 분들
1: 아 그렇죠.
0: 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분들 우리 전파 속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쌩한 분들이시고
1: 제스처가 너무 커서 쿵쿵 소리가
0: 그러니까 쿵쿵 너무 이렇게 우리 쌩한 분들 만나니까 제가 지금 신이 났는데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0: 네.
1: 쌩한 답을 쌩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1번 아주 멋지다.
0: 2번
1: 모른 척하다.
0: 정답 얼른 남겨주세요. 예술을 날 구주삼고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월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은 날을 구르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구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0: 희주인의 4임으로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오늘 성도여 다 함께라는 탈북민분의 찬양 간증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면서 각자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흘려보내고 있고요. 매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OA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차이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도 쌩한 간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0: 네.
1: 이 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문제인데요. 1번이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1: 2번이 모른 척하다.
0: 모른 척하다. 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1: 네.
0: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실 테고.
1: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민규, 민재, 루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쌩하게.
0: 맞아요, 맞아요.
1: 키워주세요. 아멘이라고 네. 7968님께서 아멘. 보내주셨어요.
0: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쌩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자, 1번이 아주 멋지다. 2번이 모른 척하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 오.
1: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아까 그 소방 교육 받으러 가신다고 하신 8942님이 계셨는데
0: 네.
1: 이렇게 정말 소방 쪽에서 경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0: 정말 쌩한 분들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맞아요.
0: 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쌩하다라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어린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 정답은요?
1: 정답은 쌩하다의 우리말 표현 1번 아주 멋지다 입니다. 우리 아주 멋진 정말 청취자분들이 정답을 많이 도전을 해주셨어요. 네,
0: 그럼요. 아주 쌩한 방송 극동방송 전남 순천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1487님
1: 매일 듣고 계시다니
0: 올해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1: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쌩쌩합니다.
0: 아유,
1: 정답
0: 맞아요.
1: 1번. 네. 쌩쌩하다랑은 조금 비슷한 표현이죠. 쌩쌩하다.
0: 아주 멋지다.
1: 근데 쌩하다 이게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긴 해요.
0: 그러게요. 자, 멋지다예요. 1922님. 85세 남편이 외출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고 나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 저는 멋지다는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네요. 스스로 너무 멋지다고 뽐내고 있어서요 하셨는데 아유 칭찬 좀 해주세요.
1: 맞아요. 아이 근데 칭찬 안 해도 스스로 아신다니까 너무 진짜 쌩한 분이시네요.
0: 자 그리고요.
1: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북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답 1번 우리 정말 쌩한 581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0: 아유 두 분도 멋있으시지요. 아주 멋지다. 7394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1: 1509님 새싹회 원이세요. 멋진 예수님과 함께 1번 보내봅니다. 네. 정답 맞춰주셨어요.
0: 자 그리고 남양주에서 오이김치 담으면서 남이신다고 저희를 또 생각하다가 해주신 분은 엎드려 절받기 같긴 하지만 감사하고요. 퇴근하고 오늘 돌아오는 남편에게 자기야 오늘 너무 쌩하네요 라고 해야겠어요. 6558님 문자 주셨습니다.
1: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0: 예.
1: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당첨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새싹회원 1124님 아주 멋지다 5글자 멋지

0: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너무 더워요. 저도 예수님처럼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평택에서 보내주신 8898님 드리고요.
1: 네.
0: 쌩한 게 모른 척하고 찬바람 부는 건 줄 알았는데 힌트 듣고 고쳤어요.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답장을 링크를 드릴 텐데 저희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우리 남편은 참 쌩해요 하셨는데 아내가 쌩해요 하는 문자는 별로 없어요.
0: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1: 아내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0: 네, 미션입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멋진 사람이, 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찬성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의료 선교사인 폴 윌슨 브랜드와 신학자 필립 얀 씨는 각자의 사역에서 평생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장 크고 귀한 기적은 이미 모든 사람이 경험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오묘한 육체에는 이 기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놀랄만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놀라야 하는 기적은 우리의 탄생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모든 기적 중의 기적이며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수정되고 10조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게다가 그 세포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축복, 또 놀라운 기적은 없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앞으로 살필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서 지독한 시련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귀중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구원 서정의 측면에서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자에게 있는 성화의 과정을 그 내면까지 심도 있게 말해줍니다. 신자의 삶의 여정을 매우 실천적이면서 경험적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성화에 대해서 이보다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세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윗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 생생한 도움을 얻고 싶다면 다윗의 삶의 여정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겪었던 내면의 시름과 반응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모든 삶의 국면을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에도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고난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놀랍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경청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경화.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뉘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인간 체하의 밑바닥에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전합하면서 나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 여쭈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북녘땅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이영희 자매의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의지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북한에서 온 이영희 자매님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실 주님 안에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먼저 올려드린 찬송 조병희 씨의 목소리에 이어서 박은미 앨범 가운데 피처링의 조항선 씨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이영희 자매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도자하고 지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도자, 섬김이 있고 지배자는 욕심, 이기심이 있다고 해요. 예배 설교 때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 당연히 등장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도자일까요? 지배자일까요? 정답 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예수님 행동 보면 분명하실 수 있어요. 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배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건 섬김을 떠나 희생이에요. 희생, 아주 최고의 섬김이죠. 지배자는 목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지배자를 좋아할까요? 역사적으로 지배자는 부정적인 판단만이 남게 되죠. 우린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잘 따르고 응원해야겠죠. 자,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짱 되시는 지도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 극동방송 새끼라. 이 곡으로 첫 곡 출발해 봅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박희봉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장흥 여름 날씨라고 하셨는데 1881번님 다 그래요 보면 지금 예, 다 그럽니다. 올해는 왜 그러지 하는 것 같지만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5월 좀 중순 넘어가면 뭐 반팔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지금 더워요.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디 어떻게 기온이 어떻게 올라갈지 분위기가 어떨지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새끼라 서울 수신 문자로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는 저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수신 문자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휴대폰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도 무료로 남길 수 있겠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지도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예배 순서지 보면은 찬송가가 없다. 그게 좀 아쉽다고요. 그러게요. 예배 때 이제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찬송가가 아예 없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가 계속 잊혀지죠. 적절하게 찬송가도 찬송가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광명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2722번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9950번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의정부에서 0688번으로도 듣고 계시고 특별히 궁금한 분들은 교회를 쉬고 계시다가 어제 드디어 나간 분들 어떤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드디어 내가 어제 예배를 드렸다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다 하시는 분들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도 듣고 계시고 여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시흥 매화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수원에서도 전남 화순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도자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섬김을 해주신 희생을 해주신 이런 섬김 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 진짜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 했는데요. 어제 예배 때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 예수님 강조하는 이 오프닝에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거로 충만하지 않고 바로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지선의 충만, 충만, 예수로 예수로 충만,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화성 송산 5932번님 그 다음에 탕자 하면은 지난주 우리 꽁트 퀴즈 했었는데 그쵸? 4563번님 경북 봉화에서

블루베리 꽃 적화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네요. 15년 방학했던 옆집이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37년 차에 다시 시작함에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15년 방학했다가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인가요? 4563번님 한번 그 스토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성가대 찬양대 저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구로에서 듣고 계시는 분 우리 5703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의정부 전도 집회 큰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6089번님도 대구에서 애청자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번으로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전도 대상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 자, 신호 가고 있어요.

0: 시원하게 컬러링이 들리고 있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전화를 받을 수 없다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분명히 전화를 받기로 했는데. 5, 1, 2, 5.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자, 김기봉님, 김선지 권사님이 요청으로 지금.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김기봉님 되시죠?
2: 네.
0: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에 예.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2: 예.
0: 극동방송 아세요?
2: 그래요?
0: 잘 모르세요? 극동방송? 예. 예. 아, 잘은 모르세요. 우리 김선지님께서 김선지님
2: 아, 예, 예, 예.
0: 김선지님이 예. 뭐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셨죠?
2: 예예예. 예, 예.
0: 어, 예, 예. 김선지님께서 우리 방송국으로 우리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셔서
2: 예.
0: 그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어, 선물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2: 아유, 안 주셔도 돼요.
0: 어, 저희는 주려고 선물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연이 왔고 그 사연 당첨이 됐거든요.
2: 뭐 사연?
0: 극동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2: 예.
0: 예수님 그 전하는 방송, 기독교 방송이에요.
2: 예예예. 아, 예, 예.
0: 이제 생각나셨죠?
2: 예예. 예.
0: 우리 김선지님께서
2: 예.
0: 교회를 좀 안 다니시다가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극동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이제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셨어. 예?
2: 응.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이.
0: 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2: 예예, 예, 많이 다니셨어.
0: 잠깐
2: 그분이.
0: 잠깐 일하는 바람에 잠깐 예. 쉬셨다가 지금은 예, 다시 또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예. 또 우리 극동 방송도 잘 들으시고 김기봉님을 엄청 아끼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봉님에 예. 대한 사연을 예. 보내셨어요.
2: 예.
0: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2: 예.
0: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이고, 뭘 제가 그런 고를 자격이나 뭐 있나요?
0: 고를 자격이 있습니다.
2: 아이고.
0: 김선지님의 사연의 주인공이거든요.
2: 아이고.
0: 고를 자격이 있어요.
2: 저는 안 봐도 돼요.
0: 아유, 저희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이거.
2: 다른 사람 주세요.
0: 다른 사람 줄 것도 또 있고.
2: 아이, 다른.
0: 우리 김기봉님 드릴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골라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거?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네?
2: 아니,

0: 아니, 아유,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1: 예.
0: 너무 많아서.
1: 예. 종류가 많아가지고.
0: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럼 골라드릴까요?
1: 뭘 네? 골라주시려고. 예.
0: 그냥 아무거나 골라야죠, 뭐, 제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그러면은 좋은 선물이 딱 볼 때 유산균 아니면 김부각
1: 그런 건
0: 세트.
1: 다, 그런 건 저희가 LG 화장품을 제가 다녀요.
0: 아, 그럼 뭐 본인이 골라주세요, 그러면.
1: LG에서 그런 유산균 이런 건 다 팔고 있어요.
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화장품?
1: 화장품 판다니까, LG.
0: 화장품 팔아요? 그러면 네. 뭐를 드릴까? 캡슐 세제. 그것도 팔아요?
1: 그건 안 팔지만.
0: 그건 안 팔아요? 아, 그럼 네. 골라주세요. 본인이 골라주셔. 예? 네? 힘들어요?
1: 네.
0: 소곱창 전골 어때요?
1: 아니 그런 건 뭐 나이가 들어가죠.
0: 나이가 들어서.
1: 잘 안
0: 그러면은
1: 먹지.
0: 커피.
1: 커피. 커피는 더 안 먹어요.
0: 자 견과.
1: 커피는 아예 안 먹어.
0: 견과. 네?
1: 그런 것도 안 먹고.
0: 레모나.
1: 그것도.
0: 세제.
1: 세제는 네. 뭐 이거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0: 그러면 김 세트. 아니 이거 있다고 했죠? 그러면 김치. 김치 세트.
1: 아니, 김치도 안.
0: 그러면은
1: 이거 시원치 않아 가지고.
0: 그러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어? 주얼리.
1: 아니요.
0: 자, 그러면은
1: 나이가 지금 80인데
0: 자,
1: 뭐
0: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네. 다시 고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네. 우리 김선지 님 나오세요.
1: 네.
0: 예, 예. 자, 우리 김기봉님.
1: 예.
0: 여기 김선지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1: 예.
0: 자, 우리 김선지 권사님.
1: 네.
0: 우리 김기봉님한테 하실 얘기 있잖아요.
1: 네.
0: 하시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1: 교회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갈때 천국 갑시다.
0: 자, 우리 김선지님. 아유. 옆에 라디오가 네.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이렇게 꺼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네. 울려서.
1: 네.
0: 자, 우리 김기봉님.
1: 네.
0: 우리 네. 김선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1: 아니요.
0: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1: 아니, 김선지 여사님으로 해서 갔죠.
0: 아, 갔었어요, 몇 번?
1: 예.
0: 몇 번 갔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
1: 예.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선지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 김선지 권사님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봉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어때요?
1: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0: 허리가 많이 아프시구나.
1: 예. 그래서 기동이 좀 힘들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네, 계속 치료받고
0: 예예예. 예, 예.
1: 척추가 이렇게 좀 내려앉아가지고
0: 예예.
1: 물리치료도 받고 저거 이거 마사지 하는데도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
0: 예예예. 예, 예.
1: 대퇴부가 이렇게 눌리켜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0: 우리 김기봉님 네. 그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1: 네.
0: 사실은 방송 생방송 중이거든요 지금.
1: 네.
0: 예, 생방송
1: 네,
0: 중인데. 예.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는 곳이 저기 강원도 속초 맞죠?
1: 네네.
0: 속초. 예.
1: 예, 속초예요.
0: 속초에 우리 김선지 권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를 통해서
1: 예.
0: 우리 김기봉님이 이렇게 차 운행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1: 아니 근데
0: 예. 예배는 그건... 딱 한 시간 정도만 앉아 계시면 되니까.
1: 아니 갈 수 있을 땐 가지만.
0: 네.
1: 제가 무리해서 가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 때는 어떤 때는 좀 덜하면 가지만
0: 네네.
1: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갖고
0: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네. 다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1: 아니 저희 집 계단이

0: 아,
1: 예.
0: 계단이.
1: 1층인데도 계단 있게 만들어갖고
0: 네, 그렇구나.
1: 올라다니는 게 어떤 때는 힘들어갖고.
0: 예. 우리 김기홍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몸이 건강해진다기보다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요.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몸 아픈 것보다.

0: 김선진님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잘하셨어요, 우리 김기봉님. 이제 한번 꼭 결심하셔가지고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예, 꼭그 속초에 같이 계시는 거 맞죠?
1: 네네.
0: 꼭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제가 보니까 선물을 이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0: 제가.
1: 저 주시지 마시고
0: 예.
1: 김선지 여사님
0: 김선진님
1: 좋아하시는
0: 것도
1: 대로
0: 따로 있어요.
1: 보내주세요.
0: 김선진님 것도
1: 글로,
0: 따로
1: 아,
0: 있으니까
1: 저것도 글로 좀 보내주세요.
0: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1: 예,
0: 김기봉님께 제가
1: 그분을 주시라고.
0: 약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그런 거 지금
0: 예.
1: 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게다 있어갖고
0: 예.
1: 못 먹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1: 합병증
0: 김선진님.
1: 있어 같아. 네.
0: 김선진님 약과 괜찮으세요?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예.
1: 저는 괜찮아요. 예, 글로 드리세요.
0: 다 괜찮다. 우리
1: 저를
0: 큰일 났네, 이거.
1: 주신다면. 예,
0: 제가 우리
1: 저는 안 주셔도 돼요.
0: 김선진님께 약과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옆에 우리 김기봉님께서 그래도 교회 나가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선진님께서 옆에 좀잘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두분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네.
2: 감사합니다. 이번
1: 네,
2: 주에
1: 저도 감사해요.
2: 모시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우리 선물을 드리기가 쉽진 않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선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기봉님 몸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꼭 교회 가서 마음은 열고 예수님 믿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고쳐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나눕니다.

0: 나의 영원하신 기업 프롬갓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0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563번님 제가 계속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우리 4563번님 그 일반 전화 전화한 게 저예요. 극동방송에서 전화한 거니까 전화 받을 수 있으면 전화 받을 수 있다고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년 방학 끝내시고 지난 1월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신 우리 4563번님 제가 전화한 거니까 문자로 전화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7번님 매일 새끼라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5년 동안 방학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연결돼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 아, 목사님이신가 봐요. 김해 빛과 소금 교회 3217번님 이분 성함하고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4563번님 아, 이제 가능하다고 주셨네요. 가능하다고. 전화해볼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전화 걸어볼게요.
1: 연결이 되지 않아.
0: 이번에도 연결이. 자, 다시. 자, 4563번님 제가 아예 수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6 이상하네요. 4563번님 4563번님 계속 전화 연결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화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 김윤미 목소리로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김윤미 예수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4563번님이 차단이 돼 있었네요. 일반 전화가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 연결이 안 됐던 거였어요.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요즘 이렇게 차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다음 기회에 한번 4563번님은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 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김장훈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0: 우리 천선우 여사님께서 어머니 맞죠?
1: 예. 네.
0: 어머니가 이제 네. 극동방송으로 우리 아들 사연을 보내셨어요.
1: 그래서 어떤 사연이에요, 혹시?
0: 저희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어떤 사연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짐작에 가실까? 기독교 방송에 엄마가
1: 네, 그렇죠.
0: 아들의 사연을 뭘 보냈을까요?
1: 걱정돼서 네? 뭐 하신 건가?
0: 걱정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
1: 글쎄요.
0: 본인이 알 것 같은데.
1: 아, 교회 나가라고 하시는 거.
0: 아,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죠? 못 다니고 있죠?
1: 그렇죠.
0: 얼마나 됐어요, 안 다닌지?
1: 제가 33인데 그전에 네. 26 때는 청년부 다니다가
0: 청년부도 했군요. 네. 대학 때. 네.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 안 다닌지.
1: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다녔고.
1: 네, 그렇죠.
0: 지금 어느 지역에 계세요?
1: 지금 서울
0: 중구에.
1: 네.
0: 어머니가 가끔 우리 아들 장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라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안식이 좀 바라시죠.
0: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마음이 없나요?
1: 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
0: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다행이네. 그럼 좀 다행.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엄마의 사연 당첨되었기 때문에 우리 장우 씨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제가 선물 네.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본인 네.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응?
1: 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예요?
1: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으면
0: 영양제 영양제라고 하긴 그렇고
1: 유산균도 있다고
0: 유산균이 어머니한테 그럼 좋겠네요.
1: 네, 저도 그럼 저랑 어머니 둘 다
0: 유산균으로.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머니
2: 네
0: 유산균 어때요? 유산균 예
2: 유산균 괜찮아요.
0: 아들이 네. 유산균 선택했네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저까지 주시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어머니가 사연 보내가지고 당첨됐는데.
2: 네. 우리 자, 아들 신앙 안에 살았으면
0: 아들,
2: 좋겠어요.
0: 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2: 예. 막내야. 엄마가 사랑해.
1: 내갈게.
2: 진짜로 그래, 진짜로.
0: 우리 장우 씨 금방 뭐라고 했어요?
2: 교회 간다고요.
0: 교회 간다고? 아, 네. 좋네요. 딱 정답이 나왔네요.
2: 1분 거리 있어요, 1분 거리 교회가.
0: 교회가?
2: 네.
0: 김장훈 씨 혹시 라디오 생방송 출연해봤어요?
1: 아니요.
0: 지금 출연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1: 아, 참. 부끄럽네.
0: 생방송. 전국 생방송 출연. 전격 출연. 엄마와 함께. 예. 네. 사유는 그럼. 교회를 안 가서.

0: 근데 교회 간다고 지금 딱 약속했어요, 지금.
1: 네.
0: 그래도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있었잖아요. 엄마가.
1: 네.
0: 둘째 아들한테 한번 하세요.
1: 네네.
0: 장우야라고 불러가면서. 지금 하세요.
1: 장우야, 엄마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세상 것은 잠깐이고 너 마음의 상처, 너 마음의 힘든 거는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소원 들어줄 수 있지? 엄마가 너희 항상 새벽기도 다니는 거 알 거야. 엄마가 너 신발 가지고 새벽기도 다니잖아. 매일 기도 드리는 거 알 거야. 장우도. 그래야 네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장우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대답해야지.
2: 아, 예.
0: 자, 우리 이제 장우 씨가 엄마한테 네.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세요, 이제.
2: 잠시만요. 무슨 군대 저기 유흥공연 온 것 같은데.
0: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서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2: 엄마 저기 어렸을 때부터 사고 많이 치고 말 안 듣고 그냥 하고. 엄마 바라는 대로 교회 가서 해결하고 착실하게 살게. 걱정하지 마시고.
1: 믿는다.
2: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0: 아이고 참 예 훈훈한 모습입니다. 우리 장우 씨.
1: 감사합니다.
2: 네.
0: 그 교회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쵸?
2: 네.
0: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부 때 그때 예
2: 그 마음 한 켠에는 좀 가서 회개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도 있고
0: 네
2: 근데 이게 항상 핑계대고 좀 쑥스러운 마음에 교회를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0: 네네
2: 이번 주부터 좀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잘 생각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2: 네.
0: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엄마의 요청을 계기로 우리 장우님을 강력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가면 돼, 이제.
2: 알겠습니다.
0: 하나님께. 그쵸?
2: 네.
0: 자, 가기 전에 저랑 한번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우 형제 엄청 사랑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고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자,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자, 우리 장우 형제.
2: 네.
0: 지금 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2: 아, 예. 요즘 쉬는 시간이라.
0: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시고 같이 기도까지 해주시고 감사하고. 집 앞에 네. 1분 거리 아까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2: 네.
0: 그 교회 가봤어요?
2: 네, 가보려고요. 네.
0: 혹시 필요하면 그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

0: 유명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1: 네.
0: 청년부가 좀잘돼 있는 교회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1: 예.
0: 예,
1: 저는 뭐
0: 그쵸?
1: 청년부 아니더라도
0: 예.
1: 하나님 앞에서 회개드리고 기도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0: 아이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년부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이거든요.
1: 네.
0: 꼭 이번 주부터 1대1의 만남 꼭 가지시고, 교회 가셔서 엄마도 너무
1: 네.
0: 기뻐하시겠네요, 엄마도.
1: 갈 이유가 생긴 것 같은데.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부르다가 7년, 8년 기다리다가 오늘 이런 방법 사용하셨으니까. 장우 형제 혹시 기억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1: 갑작스러워서
0: 때나 중고등부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인생 찬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1: 기억이
0: 기억 잘안 나요?
1: 예. 노래 들으면은 찬송가 들으면은 기억할 텐데.
0: 가사나 흥얼거릴 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1: 오, 기억이 잘안 나.
2: 내일은 남몰라요.
0: 내일 일은 남몰라요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군요.
2: 네.
0: 우리 장우
1: 어머니
0: 형제
1: 좋아하는
0: 알아요?
1: 곡으로 듣죠.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내일 일은 남몰라요 알아요?
1: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0: 내일 일은
1: 같아요.
0: 남몰라요.
1: 어머니가
0: 아,
1: 매일 중얼거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교회를 갈지 교회를 안
1: 네.
0: 갈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엄마의 왠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예.
1: 기억나네요.
0: 어머님,
2: 네.
0: 우리 아들 오늘 결심했으니까,
2: 네네.
0: 감사 기도 드리시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아들 잘 도와주시고요. 알겠죠?
2: 네네네. 네,
0: 우리
2: 감사합니다.
0: 장우 형제 오늘 너무 고마워요.
1: 아, 네,
2: 네.
0: 네, 이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오늘 전도 요청하신 분들이 좀 더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해서 다음에 약속 한번 잡을게요. 엄마와 아들 참 눈물 난다고.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효자 아드님 감사하다고. 5065번님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거 환영한다고 0691번님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아들 김장우 꼭 하나님께 잘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찬양사역자 정자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라디오 앱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 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성도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식탁 위에 다시 복음을 펼치는 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먼저 용서를 꺼내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자녀에게 세상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 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내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너를 왕위에 앉히고 네 자손이 대대로 왕 노릇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기적들을 찬양하며 거룩한 무리가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이가 누구입니까? 어느 천사가 감히 여호와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여호와여, 주는 힘이 세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는 거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치는 물결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라합을 찔러 죽이시고 주의 힘센 팔로 적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는 남과 북을 만드셨습니다.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즐겁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팔은 힘이 있고 주의 손은 억세며 주의 오른팔은 강합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빛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주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주는 그들의 영광이며 힘이십니다. 주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속하였습니다. 한 번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충성스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젊은 용사에게 힘을 주었고 내 백성 가운데서 한 청년을 택하여 왕을 세웠다. 내 종 다윗을 찾아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내가 손으로 그를 굳게 잡고 팔로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고 그의 적들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뻗치게 할 것이며 그의 오른손을 강까지 뻗치게 할 것이다. 그가 큰 소리로 나에게 말하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바위이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맏아들로 삼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니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그의 후손을 길이 길이 이어줄 것이니 그의 왕조는 하늘이 있는 동안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

사람들이 나의 법을 저버리고 나의 법규들을 따르지 않거나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만은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나의 성실함만은 지킬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절대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의 왕위는 내 앞에서 해처럼 영원할 것이다. 하늘의 진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시고 그를 물리치시며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팽개치셨습니다. 주는 그의 성벽들을 모두 허무시고 철벽 같은 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물건을 마구 빼앗아가고 이웃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주께서 오히려 그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좋아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의 칼이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에서 그를 돕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그의 찬란한 영광을 빼앗으시고 그의 왕좌를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는 그의 젊은 시절을 빨리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의 부끄러움으로 덮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불같은 화를 쏟으시려 하십니까?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삶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의 세력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여, 지난날 보여주신 주의 크신 사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신 주께서 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기억해 주소서. 내 가슴에 사무친 다른 나라들의 조롱을 기억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한 모욕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모욕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소서.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 두 번째 시간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뭘 나누려고 하냐면 두 번째 또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에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세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생각을 막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 은혜를 뭐 전혀 안 받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 받으셨다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뭐 여러 가지 은혜죠.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지금 현재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도 어떤 위기가 오면 무너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는데도 결핍 앞에서 또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는데 또 다른 위험이 오면 두려워해요. 전혀 은혜 받은 경험이 없어. 처음 교회에 나왔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도 이제 그 은혜를 통해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은혜를 그 표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못 나가서 그래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건으로만 소비해버린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문제 해결로만 소비해버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은혜를 우리가 보통 은혜를 뭐라 그래요? 은혜를 뭘 은혜라 그래요? 예, 은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베푸신 것, 이게 은혜예요. 뭔가 베푸신 것. 근데 이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자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한번 따라주세요. 은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표적, 이 표적,

하나님이 이 책에 다른 표적도 많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표적이 뭐냐?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표지판과 같아요. 여러분 표지판만 붙들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길을 가다가 표지판이 오니까 너무 반가웠고 아이고 표지판 여기 있구나 이제 다 온 것처럼 여기면 돼요? 안 돼요. 표지판은 뭔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따라 끝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이 표적들, 수많은 표적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우리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이제 그 잔치를 끝내야 되잖아요.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근데 손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시다가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요. 종들에게. 그리고 채우고 났더니 그 물을 받아다가 잔치상에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내놨는데 놀랍게도 최고급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물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2장 11절 읽어볼까요? 네. 이 첫 표적을 갈릴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 이 표적. 주님을 믿게 되는, 믿도록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조명으로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죠. 가시적으로 이걸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하신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큰 참치인가? 아니면 뭐 고래인가? 뭐 그래도 5천명이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두 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근데 그걸로 예수님께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남은 구스러기를 모았던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거죠. 이걸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운 배부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떡 자체, 그 배부름이 해결됐다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걸 책망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의도한 게 있어요. 표적을 보이기 원했다. 표적. 그들은 굶주린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 능력으로 떡을 먹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떡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참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표적은 우리가 경험하는 표적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계시적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구속사적 사건이고 계시적 사건으로 봐요. 그러나 원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단순히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을 걸 채워주었다. 여기서 끝나니까 정작 뭘 놓쳤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리까지. 기도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다, 기도응답 받아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필요를 공급받았다면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보호받았다. 그렇다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해야 돼요.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질병에서 치유되니까 이제 너무 좋다.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나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해요? 거기까지 나가야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은혜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은혜를 소비하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은혜를 소비하는데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만 붙들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된 상황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게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면 은혜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단지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순종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그 자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까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의지하고 큰 이익이 걸리면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도 같은 얘기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장 10절에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요?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것도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나타나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가 경험될 때 감사가 되지만 은혜가 해석되면 믿음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되지만 은혜를 해석하면 믿음이 된다. 믿음으로 서십시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가?

다섯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신앙이, 참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위기에서 건진 받는다. 주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본질.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전에 많이 살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 눈 떠야 될, 우리가 정말 그 인식해야 될 진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 신앙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나의 생사가 그분 손에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사가 그분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따라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게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의 징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다음에 사망이 실현되겠지만 그 징조가 뭐냐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피하려고 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안 가고 하나님의 길이면 기꺼이 선택하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갈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인격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니까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또 그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5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게 뭐예요? 너네 자유하라고.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 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도 있는데 백성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 아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힌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해요. 근데 신앙이 뭔지 잘 모르면 신앙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인격적 교제로 이끄심을 받는 거 이거 잘 모르면 그냥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는 잘 못 나가요. 그냥 잘 나갔다, 안 괜찮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병이 나오면 결과 건강만 붙잡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만 붙잡고 필요한 것이 세워지면 공급받은 것만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리죠. 도움을 받는데 도우신 분을 잊어버리고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하신 주님을 몰라요. 아는 자리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왜곡돼서 그래요. 이해가.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그래요. 성경이 반복해서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광야는 단순히 힘든 사건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죠. 만나를 주신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자기 백성의 상태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갈증 해결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표적으로 보이신 사건들 다 잊어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 사건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나를 먹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 나타내셨는지를 잊은 거예요. 사실 사건은 기억하지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지라는 사건은 기억하지만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신 거죠.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지만 지금도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자기들에 있는 쓴물도 해결할 수 있었음을 믿었을 거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러고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거거든요.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사건은 지나가고 현재의 문제가만 더 커 보였던 거죠.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현실을 은혜보다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그 다음 위기가 오면 눈앞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과 보호를 경험했지만 다음 순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 은혜가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요. 자기는 작게 보여서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정작 가나안 앞에 섰었더니 그 땅에 거대한 성읍이 있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그들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이 성읍도 우리에게 주신다. 애굽의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이 아낙 자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라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확신이. 이게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어떻게 삶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를 보십시오. 신뢰. 첫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작은 첫 번째

불신앙에 빠집니다. 두 번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전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에게 나타내셨는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신뢰해야 하는가? 그 은혜는 오늘 내가 어떤 순종을 하도록 이끄는가? 이걸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과거의 은혜,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심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지, 은혜를 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17절 18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능력 얻었음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보는 눈으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십시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 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났을 때 서구가 발전했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 96년이라는 세월은 다 성경 공부한 사람이요. 나 공부할 때부터 추석한 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우뚝우뚝 세운 거는 기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의 책임질에서 선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건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알아.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지식의 연구에서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거 받아먹고 목회를 한다?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이것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문을 배우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삼일체인 성령님을 체험해서 뭔가의 나와 관계에 의해서 이 소통이 돼야 돼. 영적으로 소통이. 그래서 만물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가 막 그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간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예수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으로 믿고 마음을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물질, 자기 나온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연구해서 무언가의 창조주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영신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있다고요. 학자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라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하나님이 두렵고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요.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신노릇을 하려고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유익이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유익이 뭘까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유익 뭘까요? 단어 하나 골라보시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입니다. 보니. 보니. 이게 왜 유익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근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영광이죠. 영광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보게 되었냐? 이건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그분이 육신을 입게 됨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만졌다. 하나님의 손을 만졌다. 그것도 봤다. 어떻게 봤다? 자세히 봤다. 자세히 봤다.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영역 안으로 현실에 내재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게 하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지극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도 없었지만 보면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어떤 선지자들은 보면서도 죽지 않은 것을 통해서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영광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이 되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존재가 이러하고 인간의 한계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토록 멀리 보일 수밖에 없었던, 아니 만질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분이, 그 인자하신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앞에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더 큰 게 있습니다. 봤다.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을 봤다. 놀랍다니까요. 왜 아무도 놀라운 것 같지가 않으셔서 더 있습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의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불칼, 두루도는 불칼, 그룹들, 천사들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저 경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 죽음의 저주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로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죄악의 대표 명사인 이 가인.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슬퍼하고 한탄했던 바로 이 일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러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저주, 이것이 거두어지고 끊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이던 성막과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 장이 필요했고 제사가 필요했고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만 겨우 제한적인 만남과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육신하여 그가 직접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셨으므로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의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사람이 되시냐? 사랑이 크신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이시는 곧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벗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 독특합니다. 사람으로 계시나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옳지 않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 전혀 아닌 모든 것이 선하신 참 사람으로 계시면서도 사람에 의하여 출생하지 않고 사람이 가진 연약함과 죄를 가지지 않고 그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실현하고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하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같은 모든 율법과 말씀의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참 하나님 그대로가 계시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쉽게 표현하면 예수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실 때 모두 끌고 들어오신다. 모두 같이 끌고 들어오신다. 그거 문제입니다. 방금 읽은 거. 모두 같이 끌고 들어오신다. 이 땅에 죄인들에게 제일 뒤에 있는 거 뭐가 충만해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함께 거하실 때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죄인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말이죠.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굳이 또 나누자면 은총과 긍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않고 다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떤 그걸 들켰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되죠? 호적에서 받든지 두들겨 맞든지 쫓겨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셨고 아들은 긍휼이 여김을 받은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준 것을 가리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훔친 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갑자기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더 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10만 원 훔쳐.

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하는 것이 반드시 생각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게 무언가 선물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 그 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은총, 은혜는 내가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내게 한없는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우리는 벌 받아야 되는데 지옥의 그 저주가 우리의 것인데 가인의 저주가 우리의 것인데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것인데 죄가 있어 갈 수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도 우리에게 맡기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빈약하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주님.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거짓과는 반대가 되며 악함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과 그 악함과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바로 그 진리, 그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정점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고 그 은혜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은 채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여기심을 발견한 그 한편의 강도는 바로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비참한 몰골의 예수에게서 자기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수 옆자리에 앉아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죄악의 정점에 있던 이 강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신 노릇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고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수없이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까지 3년 반 동안 했으면 알아쳐먹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제자들 새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데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손 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 그들도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는 제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비참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독생하신 영광으로

0: 가슴팍에 충만하도록 일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용서하실 것이며 은총을 베푸실 것이며 진리로 인도해 가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신이 신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앞에 모든 의심과 불신과 조롱은 거두어버리고 우리도 한편의 강도처럼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이 신노릇해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옆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신노릇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여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의 강도처럼 은혜를 구하시고 도마처럼 이제는 믿는 자가 되시고 주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은혜와 진리가 이 가슴팍에 충만한 인생,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9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9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사람이라면 누구나 틈이 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약점이 있고요. 때론 실수도 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나의 빈틈을 메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빈틈을 채워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비로소 완벽해지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0: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비로소 완벽해지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18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1: 둘, 셋.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세상 혼자 살 수 없다라는 말 많이들 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배우자도 보내주셨고요.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시줄과 날줄을 겹겹이 이어서 만든 천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를 비로소 완벽하게 해주는, 내 틈을 메워주는,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감사의 말을 건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녁 퇴근길인데요. 네, 월요병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행저질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 시간 행저질라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인사와 사연 나누실 곳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9507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신랑 퇴근길에 나오라고 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셨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멋진 아내네요. 네, 퇴근길에 나오라고 해서 나가려고 한다. 네,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퇴근길 마중 나가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그리고 카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오늘 행자들라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출석체크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뿅뿅뿅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눈 말씀이었죠. 뿅뿅뿅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뿅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뿅뿅뿅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4420님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수현 PD님 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귀요미 유치부를 섬기는 귀요미 선생님이거든요. 귀요미 선생님이시군요. 네. 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남겨주셨는데, 야,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주일이셨겠네요. 4420님, 너무 귀합니다. 우리 귀요미 선생님, 화이팅! 찬양 듣고 여러분들의 정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계속 함께 들을게요.

네, 어노인팅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의 말씀 퀴즈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뿅뿅뿅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호,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까 세 사람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세 사람, 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도 표현되어지고 있죠.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끊어지지 않는다. 네, 끊어지지 않는다. 좋습니다. 우리 8054님, 네, 잘 보내주셨는데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245님께서 저희 교회 말씀 읽기 팀 이름이에요 하시면서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개역 한글 버전이랑 개역 개정 버전이랑 다르긴 한데 둘 다 제가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는 기수고 하나는 그냥 수거든요. 아무튼 간에 네, 어떻게 보내셔도 정답이다. 8589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9946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힘든 월요일 퇴근길 들으면 힘나는 중입니다 남겨주셨는데, 아유, 그래도 힘난다니 다행입니다. 9946님 반갑습니다. 우리 4144번님 아, 문제를 중간에 들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문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뿅뿅뿅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4545번님 고3 작은 딸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구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체력 떨어지지 않게 믿음 생활도 놓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요즘 너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보내주신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왜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건지, 그쵸? 체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름이 이제 시작인데 큰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힘내서 매일

매일 승리하며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8041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너무 열일했는지 이거 하니까 삼겹살이 생각나네요. 삼겹살 너무 좋죠. 삼겹살 먹으면 힘나죠. 네. 아, 이것도 나름 힌트라면 힌트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9247님 최근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힘날 만한 그런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우리 또 혼자 살아가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또 둘러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에 나의 빈틈을 메워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 시작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1806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4144번님 3학년 아들이 다시 보내주세요 엄마 해서 다시 보냅니다. 네, 정답 너무 잘 맞춰주셨네요. 또 7441번님 삼겹살은 만나고 요것은 튼튼하죠 남겨주셨네요. 좋습니다. 이제 슬슬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다 보니까 토마토가 또 맛있게 익어가고 있나 봐요. 네, 토마토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방울토마토.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세겹줄이 정답이었습니다. 삼겹줄도 정답이에요. 네, 세겹줄, 삼겹줄 이렇게 맞춰주시면 정답입니다. 다들 정답을 아주 잘 남겨주셨는데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1970번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처음 글 남겨봅니다. 정답 삼겹줄 남겨주셨는데 정답 잘 남겨주셨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다들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오, 우리 4144번님 아들 이름이 한결인데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남겨주셨어요. 한결이 안녕하세요. 아, 성이 뭘까? 한결아 안녕 듣고 있니? 너 너무 잘 맞췄다. 아주 훌륭해요. 좋습니다. 오늘 두 분 제가 쭉 한번 보고 제가 네, 정답을 이따 마칠 때 발표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계속해서 오늘 만나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 제가 끝날 때 발표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정말 중요한 분들이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이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소망과 기쁨의 찬양 메들리 함께 할게요.

0: 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소망과 기쁨의 찬양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또 예고를 했다시피 오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방금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흥이 좀 나셨나요? 스튜디오에서는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몸을 푸는 친구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으로 광주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또 해외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 다겸이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볼까요?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2기 장난꾸러기 이다겸입니다.
0: 장난꾸러기. 좀 장난이 많은 편이에요?
2: 네.
0: 좋습니다. 그리고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소망교회를 다니는 중학교 2학년 분위기 메이커 전시율입니다.
0: 분위기 메이커. 좋아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를 모셨기 때문에 방송의 분위기도 상당하겠죠. 기대해 볼게요. 네, 그리고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 무등교회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상큼발랄 리아연입니다.
0: 상큼발랄. 목소리가 상큼발랄한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떻게 친구들 다 동의하나요? 상큼발랄?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 안녕하세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3기 큐티뽀짝 중1 오수아입니다.
0: 큐티뽀짝. 네, 좋습니다. 아, 역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니까 뭔가 달라요. 어린 친구들이 오니까 아주 상큼발랄 큐티뽀짝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네 분 모시고 함께 인터뷰 나눠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가만히 듣고 계시지만 마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출석체크 퀴즈 선물로 방울토마토 한 박스씩 이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두 분 추첨해서 선물 토마토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네 분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합창단에 다들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 다겸이는 얼마나 됐어요?
2: 4학년 때 12기로 들어와서

0: 이렇게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합창단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가 조금 궁금해요. 다겸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1: 오디션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0: 감개무량했어요? 왜 떨어질 줄 알았어요?
1: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0: 준비를 많이 못했구나.
1: 네.
0: 어떤 그러니까 찬양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1: 네.
0: 오, 근데 또 딱 붙어버렸어. 붙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1: 믿기지 않았습니다.
0: 믿기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1: 네.
0: 오, 그랬군요. 우리 또 시우리는 처음에 합창단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2: 힘들고 긴 시간 연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0: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조금 이렇게 불평불만 할 만한데 왜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있지? 그런 생각을 또 했나 봐요. 오, 좋습니다. 우리 아연이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몇 년 전이야? 4년 전이니까 조금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어땠어요? 그때.
3: 저는 오디션 때 오디션 당일 날에 오디션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냥 진짜 아무거나 노래 악보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못 불러서 합격할 줄 몰랐는데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기쁘면서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0: 뭐 안 뽑힐 줄 알았는데 뽑혀서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또 잘했을 것 같은데 오디션 때 다들 오디션에 떨어질 줄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오디션 볼 때 많이 떨렸어요? 어땠어요? 다겸이는 어땠어요?
1: 너무 떨려서 찬양을 부를 때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0: 그때 어떤 찬양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1: 네, 기억이 안 나요.
0: 기억이 안 나. 너무 긴장해가지고 다 지워버렸구나.
1: 네.
0: 좋습니다. 우리 시우리는 어떻게 오디션 때 어떤 곡 했는지 좀 기억이 나요?
2: 오디션 당시에는 긴장도 많이 했지만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0: 오, 좋습니다. 우리 1970번님 분위기 메이커 전시율 화이팅 남겨주셨고요. 또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이렇게 또 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디션 볼 때는 떨렸지만 그렇게 막 떨 필요는 없었네요. 그럼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안 그래요? 다겸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떨 필요 있는 그런 오디션이에요? 어때요?
1: 아니요.
0: 아니요. 자신감을 갖고 해도 되는 그런 오디션이잖아요. 그렇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합창단 활동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은 다들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궁금한데 우리 시우리는 어떤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2: 저는 간식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0: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간식 먹으면서 휴식을 또 취하는군요. 계속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보면은 같은 학교 친구들 아닌 친구들이 훨씬 많고 같은 네. 교회 아닌 친구들이 훨씬 많으니까 친구가 좀 많아졌겠어요. 그렇죠?
2: 네.
0: 그래요. 좋습니다. 누구랑 제일 친해요? 곤란한 질문? 누구랑 제일 친해요?
2: 아, 저 그냥 다 친하죠.
0: 지금 아연이랑 주하가 옆을 바라보면서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주하는 어떤 시간이 제일 재밌고 좋아요?
4: 아, 저는 안무 연습을 할 때 가장 재밌습니다.
0: 안무 연습할 때. 네.
4: 평소에 저는 몸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안무 연습할 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0: 평소에 좀 이렇게 원래 들어오기 전에도 좀 율동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4: 네네.
0: 근데 어린이 합창단 안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4: 아, 네.
0: 그렇지 않아요? 되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4: 약간 어렵긴 한데 네. 할만해요.
0: 할만해요. 연습하고 보면은 또 완성된 모습을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8609님께서 미래의 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나님을 찬양으로 전도 활동하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좋아하셔도 돼요. 너무 지금. 방금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네네. 좋아요. 자, 릴렉스. 그래요. 이렇게 또 재미있는 시간들이 다들 있으시고, 연습할 때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우리 시율이 어떤

0: 어떤 에피소드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제가 장염이었을 때 합창단에서 나오는 밥을 먹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사모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죽을 시켜 주셔서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감사했고 오래 기억이 남아요.
0: 오,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밥 다 같이 먹는 밥을 먹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네. 또 하나 한 단원 한 단원 이렇게 또 살펴주시네요, 자모님들이.
1: 네.
0: 그러면은 자모님들께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늘. 어때요?
1: 네.
0: 어떤 것 같아요?
1: 자모님 짱.
0: 네, 그러니까요. 자모님들이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 친구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자모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주하 자모님들 볼 때 어떤 생각 들어요?
2: 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맨날 뒤에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 다들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다겸이는 연습할 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3: 저는 상모를 따로 연습하고 있는데
0: 상모! 네네.
3: 머리 피가 안 통해서 어지러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0: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겸이 상모 돌리는 거 제가 봤는데 진짜 잘 돌리던데.
3: 에?
0: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돌리는 건가?
3: 맞아요?
0: 맨날
3: 잘 돌리는 편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다른 친구들이 더 잘 돌려요?
3: 네.
0: 아, 그래도 잘 돌리던데. 연습을 많이 상모 친구들은 또 따로 모여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3: 네.
0: 그럴 때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3: 또래 친구들하고 형들이랑 같이 하니 너무 재밌어서.
0: 진짜
3: 네.
0: 재미있어요.
3: 네.
0: 우리 삼성공룡님이 장구 다겸이 장구. 네, 전도대회 때 한가운데서 센터로 씩씩하게 깃발 돌리던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 깃발 돌리던 친구가 우리 다겸이구나.
3: 네.
0: 네. 상모로도 활약할 우리 다겸이, 앞으로의 다겸이를 기대하고 응원해. 수호가 제주도를 가서 수호 엄마가 대신 보냅니다. 광주와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는데, 수호가 누구예요, 수호가?
3: 진친입니다.
0: 졸업했어요?
3: 네.
0: 어린이 합창단?
3: 네.
0: 그렇구나. 다겸이는 4남매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3: 네.
0: 4남매가 다 지금 어린이 합창단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0: 다겸이가 둘째?
3: 네.
0: 둘째인 거죠?
3: 네.
0: 그러면 다겸이가 첫째 누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겸이가 한 거예요?
3: 네.
0: 다겸이는 그러면은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고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3: 네.
0: 그럼 그 밑에 동생들은요?
3: 동생들은 저랑 같이 들어온 애 한 명하고
0: 네.
3: 올해 신입 한 명이었어요.
0: 올해 또 신입으로 몇 학년이에요?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 3학년. 어떻게 4남매가 다 같이 어린이 합창단 같이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3: 아, 좀 많이 싸워요.
0: 무슨 일로 싸워요?
3: 사소한 거죠.
0: 사소한 걸로. 그래, 원래 남매들끼리는 싸우고 그러는 건데 또 같이 연습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같이 의지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쵸?
3: 네.
0: 그래요. 좋습니다. 단원들끼리 좀 사이는 어떤 것 같아요? 주하가 보기에.
2: 저희 단원들끼리는 감히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친합니다.
0: 너무 친해요?
2: 그 큰 공연 있거나 하면은 네. 거의 연습 때문에 맨날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 친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 큰 공연 있을 때 좀 자주 연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뭐 학원 친구들보다 자주 보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러다
2: 네.
0: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시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사이가 다 같이.
1: 서로 부족한 부분들도 잘 채워주고 분위기도 좋아서 가족처럼 네. 편안한 것 같아요.
0: 그 언니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 또 동생들과의 그런 사이는 어때요?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요?
1: 없죠.
0: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다 이렇게 또 잘 챙겨주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언니들이
1: 네.
0: 동생들 잘 챙겨주고 좋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인터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이 시간에 한 곡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연이 어떤 찬양 제일 좋아해요?
4: 저는 터메들리를 제일 좋아해요.
0: 터메들리?
4: 제가 신입일 때 2023년 나라사랑축제 엔딩곡이었었는데
0: 네?
4: 통일을 꿈꾸는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0: 들어준 찬양이어서요.
1: 오, 좋습니다. 터메들리 이찬양. 이찬양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한 그런 또 곡이잖아요. 복음 통일을 꿈꾸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또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응원해 주시고 찬양도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응원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두 분 선정해서 토마토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터 메들리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터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너무 멋진 찬양이에요. 우리 0825님께서 찬양의 천사들, 복도엔 우리 어합 천사들을 응원해요. 으쌰으쌰 화이팅 남겨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아, 그리고 우리 1064님께서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엄청 긴 매탱시예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2행시 정도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보여요? 우리 친구들?
1: 네.
0: 네. 그러면 우리 다겸이부터 제가 광부터 할 테니까 읽어주세요. 광!
2: 광채처럼 빛나는 목소리로
0: 주!
3: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0: 극!
4: 극장 가득 울려 퍼지는 화음 속에
0: 동!
5: 동심의 맑은 마음이 피어나고
0: 방!
2: 방송을 타고 전해지는 감동으로
0: 송!
3: 송이송이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4: 어린 꿈을 품은 작은 천사들이
0: 린!
5: 이웃에게도 따뜻한 행복을 전하고
0: 이
2: 세상 어디서나 사랑을 노래하는
0: 합!
3: 합창의 아름다움을 배우며
0: 창!
4: 천공 높이 퍼지는 맑은 선율로
0: 단
5: 하나뿐인 감동을 만들어가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네. 화이팅. 우와. 야, 이렇게 긴 저는 삼행시 처음 봅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우리 8609님께서 와, 사남매가 합창단이라니 어쩜 엄마 아빠께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멋진 찬양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네요. 짱이에요.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0376님께서도 광주소망교회 전시열 화이팅! 광주극동방송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두 분께 또 방울토마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도 다녀오고 또 호주 타운홀 공연도 다녀온 아주 그냥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 해외에서 공연할 때 어떤 기분인지 또 궁금한데 우리 시우리는 해외에서 공연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3: 큰 공연장과 많은 관객들 때문에 떨리고 긴장됐지만 무대에 올라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떨림과 긴장이 사라지고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찬양을 통해 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이 참 특별했습니다.
0: 오, 네.
3: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자신감을 키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0: 와, 진짜 우리 그 해외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그 해외에 있는 관객분들과는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이인 거잖아요. 사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도 찬양으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하 어때요?
5: 아,
0: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고개만 이렇게 끄덕거리는 거예요. 네, 좋아요. 또 우리 주화 이렇게 공연 해외에서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5: 아, 저는 13기여서 미국 음복 가봤고
0: 호주를 갔다 왔죠.
5: 네, 호주 네. 타운홀만 가봤는데
0: 네.
5: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0: 그러니까 또 보면 많은 분들께서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엄청 은혜받아 하시고 감동받아 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아드리는 퍼포먼스 할 때 또
5: 네.
0: 그때 또 기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주아?
5: 네, 맞아요.
0: 그래요.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아주 뿌듯할 것 같은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은 다들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궁금해요. 우리 다겸이는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러요? 그건 아니잖아요.
2: 네.
0: 네.
2: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려고 합니다.
0: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장꾸지만 그 시간만큼은 장난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 네.
0: 네. 그럼 우리 아이

0: 수원이는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1: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0: 이게 진짜 중요하겠다. 합창단이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린다. 이런 생각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주하 어때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나요?
2: 네.
0: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제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합창단에서 배운 찬양들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0: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네.
0: 와, 그렇구나. 우리 0691님께서 작년 극동방송 전도축제 때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하는데 너무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공연 후에 아이들이 안아줄 때 엄청 찐한 감동이었어요.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전도축제 때마다도 우리 친구들이 무대에 또 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그 VIP분들, 전도대상자분들께 Jesus loves me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안아주실 때 그때 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우리 시우리는 어떤 기분이에요? 그런 전도대상자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안아줄 때?
3: 아, 일단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합니다.
0: 이분들이 네. 하나님을 알게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네. 사실이 좀 뿌듯하게 다가오나 봐요.
3: 네.
0: 네, 그러니까요. 우리 8256님께서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늘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우리 무등교회 천사도 합창단이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 무등교회 천사, 무등교회 천사. 우리 아연이 무등교회 천사.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조금 이렇게 꼭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우리 아연이 어떤 찬양 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1: 저 Jesus loves me라는 찬양이요.
0: Jesus loves me. 이 찬양 왜 들려주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1: 이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돼서요.
0: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들려주고 싶나 봐요. 그러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시율이 어때요?
3: 일단 함께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배려, 협력, 책임감을 배우게 되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0: 네?
3: 또 무대 경험이 많아질수록 발표나 친구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이 줄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0: 좀 이렇게 합창단 활동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나 봐요.
3: 네.
0: 우리 주화는 어때요? 학교 생활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 네.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래 실력도 많이 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0: 좀 이렇게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2: 네. 주변 친구들도 합창단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주환은 어디 가고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0: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고? 와, 진짜 변화된 걸 주화도 어떻게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2: 네, 약간.
0: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이번에 또 오디션 보잖아요.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합창단을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방송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고 합창단 지원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궁금한데 우리 다겸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4: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단다 친구들아.
0: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단다 친구들아. 후회하지 말고 얼른 지원하렴. 이런 건가요?
4: 네.
0: 좋습니다. 우리 시오리는요?
3: 처음에는 떨리고 걱정될 수 있지만 용기 내서 도전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0: 네.
3: 좋은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며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0: 좋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연이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1: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돼. 언니 말 믿고 지원해봐. 후회는 없을 거야.
0: 그런 고민 안 해도 돼. 언니만 믿어. 언니 믿어. 이런 느낌 좋습니다. 우리 주하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2: 얘들아 고민하지 말고 오디션 떨어질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0: 오디션장에 들어가 주시니까 일단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대에 올라가 있을 거야.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어린이 합창단은 노래를 잘해야만 들어올 수 있나요? 엄청 잘해야만? 아니에요. 막안 잘해도 돼요? 어때요? 아연이, 어떻게 생각해요?
2: 굳이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잘하면 좋긴 한데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그런 다짐이 있으면 돼요.
1: 의지만 있으면 된다. 연습은 들어와서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2: 네.
1: 그래요. 다겸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겸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붙었잖아요.
2: 네.
1: 네, 노래 얼마나 잘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3: 노래를 잘한다, 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아직도 높은 음이 안잘 올라간대.
1: 아, 정말요?
3: 파트가 각자 있어가지고
1: 네.
3: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파트를 연습하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또 파트가 다 나눠져 있고 다 똑같은 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낮은 음인 친구들은 낮은 음을 부르고 높은 음인 친구들은 높은 음을 부르니까 다 자기에 맞는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합창단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우리 시우리는 합창단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4: 일단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 다겸이는 합창단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3: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좋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찬양, 또 함께하는 공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체험들을 할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나에게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란 이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다겸이에게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란?
3: 아빠 없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1: 가족인 것 같다.
3: 네.
1: 왜 그렇게 생각해요?
3: 누나, 남동생, 여동생, 엄마 모두 함께하고 있어서 가족 같았어요.
1: 아빠만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빠 없는이 붙는 거구나.
3: 네.
1: 그리고 또 다른 단원 친구들도 다한 가족이고 선생님들도 한 가족인 거잖아요, 다겸이. 그쵸?
3: 넵.
1: 네, 맞습니다. 우리 시유리는 나에게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란?
4: 저에게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믿음을 키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1: 좋습니다. 우리 9568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선교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나왔군요. 우리 귀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 모두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최고입니다. 남겨주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4420님, 저는 현재 나이 28살인데 마음 나이가 8살이거든요. 마음으로는 어린이 합창단 들어가도 되나요? 농담입니다. 남겨주셨는데 아쉽습니다. 20살만 어렸어도 너무 아쉽고요. 우리 8609님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본받을 게 너무 많네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남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응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어떤 합창단이 되고 싶어요? 대표로 우리 아연이가 어떤 합창단이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2: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의 사명감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되고 싶어요.
1: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합창단이 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친구들 함께 만나봤어요. 다겸이, 그리고 시율이, 아연이, 주하 이렇게 네명 함께 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번에 새로 녹음한 찬양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띄워드리고요. 어린이 합창단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쯤 우리 친구들 시켜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은 더 더

아름다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직접 큐티 뜬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샘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18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애굽적인 요소들과 육체적인 경향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4차례 정도 처음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재우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됩니다. 셋째, 인간 본성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넷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다섯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섯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일곱째,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덟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할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마인드라고 표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요 표현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주기 전에 저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웃고 마음이 기쁩니다. 왜 그런 감정이 생길까요? 선물을 고를 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모습이 마귀처럼 바뀌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사이에 마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가족들이 먹는 찌개에 몰래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닙니다. 즉 가정이라는 공간의 신뢰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가를 열심히 보여줍니다. 그가 밤낮 없이 무슨 생각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오로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지향적입니다. 항상 땅의 것인 물질, 인정과 칭찬, 자기만족과 쾌락,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 등만 생각합니다. 생각이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국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욕망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자기의 뜻인 겁니다. 정리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

0: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즉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위해 힘과 시간을 사용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특히 자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2사분기에는 매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월에 법인세, 4월에 부가치세,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 납부에 맥이 풀리고 지쳐버립니다. 그때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좀 줄여서 세금 납부를 하고 싶다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는 정직하게 성실 납부를 하자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잠시의 이익보다 정직함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할 겁니다. 성령이 탄식하는데 제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후회하며 불안할 겁니다. 힘들지만 정직하게 당당하고 부끄럼 없이 많은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6학년 후반기에 접어든 저는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특히 수년째 이어져온 어깨와 목의 협착증이 저를 괴롭힙니다. 최근에는 왼쪽 발목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는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때 육신의 생각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시는가?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영의 생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큐티하면서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각났습니다. 가까웠던 지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육신의 생각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어. 다시는 저 사람과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저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저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오늘 아침 저에게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을 피하지만 말고 만나서 저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를 만나 지혜롭게 대화를 나누고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저희의 삶을 좌우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과 불안으로 이끌 때 성령의 생각은 저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19일에 큐티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사례입니다. 제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에 길을 물으며 숙련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

기독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본문으로 누가 내 이웃이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서 전해주신 이야기이죠. 자, 오늘 주인공을 제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으로 정하고 1인칭 시점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한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장사를 하는 사람 또는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삭개오죠. 세리장. 왜 여리고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냐면 지형적인 특징으로 무역의 교통로가 네 군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동서남북에서 재물과 물건이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인터내셔널 국제 하이웨이 길이 있었고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이 저 아라비아에서 저 시리아에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속도로에 맞게끔 또 무역의 요충지로서 여리고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고 몰래서 먹고 살겠습니까? 자, 그렇게 세상에서 진귀한 물품이 들어올 때에 그곳에서 도매금으로 좋은 물건을 사서 내다 팔아야 하는데 여리고 인근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온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구경하고 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도 많은 그곳에 가서 싼 좋은 물건을 비싼 값에 팔아 이윤을 남기고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오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고 오늘 주인공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만에 좋은 물건을 찾아서 나귀의 등에 싣고 자기 등에 보찜으로 실어서 그 가파른 예루살렘까지 걸어 올라가 사람들의 시장 바닥에 내어놓았더니 서로 사겠다고 사람들이 붙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의 이윤을 남기고 그는 여리고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항상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라 그런 이윤이 남으면 그냥 집으로 오는 법이었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 제사장 앞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어 속죄제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양 또는 이윤을 많이 남겼을 때는 소를 사서 가지고 가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일이 이 사람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윤을 많이 남겨 이번에는 소를 잡고 성전을 찾아가니 한두 번 온 사람이 아니라 단박에 그를 알아보고 제사장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 그의 소를 인계하고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 그 소의 각을 뜨고 불을 붙여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소는 제사장이 먹는 몫이 됩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때마다 찾아와 제사를 지내고 그 소를 먹게 하니 말이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돌아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어려운 일 만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 고마운 말에 인사를 하고 성전문을 나설 때에 마지막 그를 또 환송해 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기에 제사는 못 드리지만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을 그 외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서 레위인이 성전 밖에까지 나와 환송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 벌었던 돈의 일부를 그 손에 쥐어주니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레위인 손에 쥐어주니 레위인이 넙죽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번번이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두 팔 벌리고 버선발로라도 제가 돕겠습니다. 그 인사로 흐뭇한 손을 흔들어주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문득 감사가 일어납니다. 참 힘들 때 찾아오라는 사람이 내게 있구나. 그것도 제사장, 그것도 구별된 레위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도와준다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주머니는 두툼하고 마음은 든든하고 그 마음으로 자기의 고향 기다리는 가족에게로 번 돈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상 여리고는 내리막 저 요단강 쪽 사해 근처에 있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고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지형 중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사이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비싼 물건을 가지고 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사람은 항상 그 물건을 판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어디에 가서 숨어 있겠습니까? 그 길 외에 어느 길을 택한단 말입니까? 그 길가에는 언제나 강도가 숨어 있어서 멀리서 보고 조금이라도 주머니가 불룩하거나 보침이 두툼하면 나타나서 그 모든 물건을 뺏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거반 죽을 만치 패놓고 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날도 불길한 마음에 돈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죠.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 이르자 강도떼 몇 명인지도 모르는 강도떼가 나타나서 억소리 한번 못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그 돈 모두를 다 숨겨놓은 것까지 찾아서 도망을 가는데 혹시나 뒤따라올까봐 손가락 하나 못 갖다 거릴 정도로 흠신 두들겨 패 거반 죽게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각도 안 되도록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목숨은 이제 간당간당한 그 위기 가운데 놓여졌지요.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데 목조차도 부러졌는지 잘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도 보여야 소리는 지를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힘을 다해 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그곳에 발자국 소리만 나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외치지만 이빨은 다 깨어져 버리고 혀는 다 터져서 피가 나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속에 창자가 파열이 되어 피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목을 막아 기도를 막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소리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심장 박동은 점점 느려져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아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갑자기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지나가나 봤더니만 역시 하나님은 빈틈없이 정확하신 분이라 아까 제사 지낼 때 내가 가지고 간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주던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던 그 제사장이 1년에 2주 동안 당번을 하는 제사장의 직무의 순번을 따라 제사 직무를 하고 여리고에 내려가는 그 퇴근길에 아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었구나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제사장이 지나가냐 힘을 다해 외칩니다 제사장님 접니다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지나가던 제사장이 문득 길 옆으로 와서 봤는데 자기에게 마주친 눈을 보니 단박에 자기를 알아보니 나예요 나 아까 그 사람 제사장이 한 걸음에 그 사람을 살려줄 것 같은데 웬일인지 뒷발걸음을 머뭇머뭇 치더니만 뒤를 돌아 36개 줄행랑을 치고 맙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요. 아까 언제든지 힘들면 찾아오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닌가? 왜 저런 일을 할까? 충격을 받다가 제사장에게 시험 받으면 자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애써 좋게 해석을 합니다. 맞아.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은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직책 때문에 저걸 선택했을 거야. 그래,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내줄 거 아닌가 하고 시험 드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기력이 쇠해지는 그때에 두 번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고 봤더니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까 성전 앞에까지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며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오라고 했던 제사장보다도 더 마음적으로 가까이 느껴졌던 레위인이 순번을 마치고 여리고인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면 됐다 싶어서 레위님 살려주세요. 그 모기 소리만한 소리를 듣고 레위인이 그 길 옆에 누가 무슨 소린가 왔다가 나를 쳐다보는데 역시 단박에 알아보는 눈입니다. 저예요. 아까 봤던 그 사람. 레위인도 보자마자 뒷발걸음을 치다가 등을 돌려 36개 줄행랑을 칩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죠. 이해가 됩니다. 레위인도 직책이 그런지라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되는 규약은 율법의 규약이 제사장과 똑같기 때문에 아 힘들 때 찾아오라더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라더니만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나를 아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날 외면하는데 이제 저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마지막 희망의 불꽃마저 다 꺼져버리고 몸이 차가워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때에 모든 희망 사라지는 그때에 발자국 소리가 또 한 번 들립니다.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제는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사람 좀 하고 소리를 내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아 불쌍 하필이면 멈추어 있던 사람의 복장을 보고 주렁주렁 달아놓은 몸의 장신구를 보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복장만 봐도 알거든요. 장신구만 봐도 알거든요.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으로서 나는 여리고에 태어나서 이 나이 되도록 자기가 들은 것이라고는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사마리아인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그 짐승이 서 있으니 저 사람이 날 도와줄 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도와준다고 한들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 날 도와주니 마음에 아무리 급해도 기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짐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유대인을 짐승으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보고 있으니 겨우 지나가서 발걸음 멈춘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 때문에 포기를 하고 말죠. 하필 사마리아인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내 복장이 유대인인데 잘 됐다고 지나가도 되는 사마리아인이 내가 누군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내 옷을 찢더니만 여행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신하는 기름과 소독을 대신하는 그 포도주, 생명 같은 여행객에게 필요한 그거를 콸콸콸 기름과 포도주를 내 환부에 붓기 시작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해서 겨우 숨을 돌려놓고는 자기가 타고 가던 낙 위에서 내려 그 사람을 짐승 위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주막을 향해 그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가서 다시 방 안에 누이고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주모에게 명령해서 빨리 밥을 가지고 오라 해서 미음을 먹이고 그 사람의 기력을 살만큼 회복시켜줍니다. 옆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이 되니 기력이 돌아오지만 아직까지 손을 못 움직이고 있는데 밖에서 주막 주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리는데 충격을 받고 맙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극진히 살펴주고 나는 바쁜 걸음 가야 하니 다시 돌아올 때 그 추가된 비용을 내가 낼 테니까 나 없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극진히 대해주라는 말이 방문 밖에서 들려옵니다. 이 말을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듣고 있다가 충격에 빠지죠.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들어왔던 짐승이라고만 알았던 사마리아인. 접촉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눈빛도 마주치지 말라고 그들은 짐승이라고 배웠던 사마리아인이 지금 밖에서 주인과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누가 진짜 나의 이웃인가? 제사장, 레위인, 우리 동네 회당에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 회당장, 아니 내 형제, 그렇게 가르쳐온 내 부모님,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드라마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 다 지켰는데 율법이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끝에 이 얘기를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묻습니다. 예수님의 아홉 번째 질문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듣고 답해라, 율법학자야. 그때의 이 율법학자들이 자존심은 상하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자존심 상하니 정답을 좀 애둘러 말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야기의 핵심인 이 말씀을 아시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만드셔서 율법학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아, 율법 좀 외운다고 하는 사람들아, 율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조금도 사람을 돕지 않는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 정도 외우시는 분들이고 시편 가지고 가정예배 정도 드리며 목장 단톡으로 공동체 성경도 읽고 기본 1년에 1독 필사 성경 우리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손과 발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의 내용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듣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이 예배는 예루살렘의 비유가 되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은 여리고의 비유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난 주일 예루살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일주일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 보이던가요?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 보이던가요? 누군가 여러분 옆에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하기 힘들어 쓰러지고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일주일 가는 길 옆에 누워있는 사람, 저는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 다 누구나 한 번쯤 힘들 때 있죠. 바닥을 퍽퍽 기던 때 있죠. 주위의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린 때 있죠. 그러나 정작 그때 아무도 없던 그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손 잡아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 가장 힘들 때 찾아와 살려주었던 그분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 복장을 하고 걸어가는 건 누가 돌을 던져 죽여도 짐승 죽이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너무나도 위험한 길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 이 사람을 살려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듯 가장 위험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을 감수하고 뺨을 때려 맞는 구타를 감수하고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친구도 버린 나를, 부모도 버린 나를, 가족도 버린 나를, 여리고길 옆에 버려진 인생 같은 나에게, 죽어가는 내게 옷을 찢어 그 귀하디 귀한 보혈을 콸콸 쏟아서 나를 살려내신 주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짜
사마리아.

왜 오셨을까를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른 찬송이 있습니다. 행복된 천국 떠나서

0: 사랑 없인 안 돼.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맘이 말하네. 사랑 없인 안 돼. 행복된 천국 떠나 외로운 골고다길. 내 영혼 구하시려고 스스로 지신 십자가. 왜 오셨을까? 물어본다면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천번만 번 물어도 내 마음이 말하네. 사랑 없인 안 돼. 죽어가고 소망 없던 우리 인생에 등장하신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아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눈을 보며 물으실 겁니다. 하여 내가 물어본다. 너의 이웃은 누구냐? 그때 머리가 복잡해져서 어릴 적 도와줬던 누구, 힘들 때 빌려줬던 누구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내 인생 가장 어려울 때 살려주신 이웃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난 이 사람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할 기간 동안 따라다녀 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끝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가보니 이렇게 살고 있더군요. 그날 다시 와서 두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던 그분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눈이 다 부어서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 다시 온다는 말만 듣고 그 주막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더라가 아니라 다시 오든 안 오든 내 몸이 살아났으니 그는 다시 그 주모에게 인사를 한 다음 기다리는 집으로 갔다가 예전처럼 물건을 떼서 짐승에 태우고 등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웃을 남기고 하던 루틴처럼 제사를 지내고 그 이웃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 돈 가지고 집에 우리 와이프한테 가야지 애들한테 가야지 하고 급하게 뛰어내려가던 내리막길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요. 가능하면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는 그때 나처럼 누군가 길 옆에 쓰러져 살려달라 하는 사람은 없는지 기웃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살려낸 사람이 20명도 더 된다고 하더군요. 누가 내 이웃이냐 물은 다음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 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373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을 잊을 바에야 오른손의 재주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괜한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재주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함 누리시는 온전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문에 주의 영광 빛나니 들으셨고요. 휴의 네 주를 가까이 찬송이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기 또 목소리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자신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재주 나의 달란트를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어떤 찬양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 실로암 하나님의 축복 두 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두 곡 들으셨는데요.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바비 미셸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엘칸토 중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샵 9330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4022번님께서는 둘째가 축구선수라 픽업하느라 기다리고 있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요. 부상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축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의 찬양, 새로운 찬양 또 소개하려고 해요. 찬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저의 주제곡 같은 찬송이거든요. 간증 말미에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사가 되길 축복하면서 특별히 지금 흐를 찬송에 저의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가 베이스 기타를 또 열심히 치고 있고요. 또 저희 남편이 드럼을 연주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음원을 통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조수아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성진의 찬송 온 올라운 구세주, 그리고 김은현이 찬양하는 주님 곁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문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신청곡들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11번째 시간 지도자들의 음모.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오늘 이야기는 성경 누가복음 19장과 20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믿게 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이스라엘의 의회 겸 법원인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어려움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시험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0: 괴물로 쓰일 만한 짐승들을 팔고 있었죠. 이것이 로마인들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돈벌이가 됐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노래하고 소리치면서 왕이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오, 요셉, 오랜만이군.
1: 아, 오랜만이네, 니고데모. 아, 혹시 그 자네도 그 소식 들었나?
0: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문?
1: 아,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다더군. 아, 밖에서 나는 소리 안 들려? 다들 예수님을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어. 산헤드린 의원들은 지금 가야바 집 옥상에 모여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네.
0: 너를 좀 삭혀주는 게 좋을 테니까 말이야.
1: 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둘이서 그게 가능할까?
0: 우선 시도는 해봐야지. 가야바 집으로 같이 가보세.

제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상인들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0: 어리석은 양떼들 같으니라고. 예수라는 자가 아주 많은 마법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 그 자가 메시아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걸 또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니.
1: 예수가 그들을 자기 양떼라고 부른답니다. 양은 자기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른다면서요.
2: 제가 전에 성전에 왔었을 때 자기가 목자라고 하더군요.
1: 아, 그러면서 우리는 도둑이랑 강도에 비유했습니다. 자기 양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면서요.
2: 아, 대제사장님,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글쎄, 자기는 자기 양을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내놓겠다네요.
1: 아, 맞다 맞다, 그랬지. 어떻게 말했더라?
2: 에,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3: 내... 훨씬 많습니다.
0: 그래서 떠돌이 마술사를 따르는 자들이 뭐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는 말인가?
3: 그럴 리가요. 예수님은 누구처럼 폭력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0: 그럼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 니고데모?
3: 혹시라도 꾸미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많은 군중들을 고려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해서요.
0: 그게 무슨 걱정인가. 저들은 어차피 싸울 무기도 없어.
4: 대제사장님,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으세요? 만 명? 2만 명? 아마 며칠 사이에 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0: 행지를 보느라 시간만 낭비했다. 우린 방으로 가자. 계획을 다시 짜야겠어.
2: 예.
3: 전 가야바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가서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전 내 말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접을 수 있게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오히려 가야바의 음모는 더 치밀해졌습니다.
4: 가야바 빼고는 다 모인 것 같구만.
3: 새삼스럽게 뭘. 우리가 자기를 기다리는 걸 즐기잖아.
4: 오는군. 기분이 좀 좋은 눈치인데?
0: 예수가 또 성전 앞 상인들을 다 몰아냈다는 건. 상을 뒤엎고 제물로 바칠 동물을 풀어주고 그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했다니. 자기 아버지 집이라니.
2: 그절 막아야 됩니다.

0: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린 그자를 막아야 합니다. 6월절에 가장 수익이 높지 않습니까?
1: 추종자가 좀 생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그가 처음에 겸손, 가난, 사랑에 대해 말할 때부터 알아보았어요. 그게 다좀 모자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말이라고요.
2: 그가 내일 성전으로 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죠.
1: 아니면 그가 성전으로 오기 전에 군병들을 보내서 잡든가.
3: 조용, 조용, 조용. 그게 무슨 미련한 말인가? 요셉과 니고데모 말이 기억이 안 나는가? 우리가 그 자리를 건들면 군중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도 아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을걸.
1: 그럼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신가요, 대제사장님?
3: 당연하지. 자네들 모두 내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야 하네. 내일 예수가 성전에 오면 어려운 질문을 하게.
1: 무슨 질문을 말입니까?
3: 법에 대한 질문을 해. 그가 로마의 법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하게 만들라고. 질문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꼭 확인하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쓸 증인들이 많아지지.
4: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매일 성전에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이 계획을 진행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셔서 화를 돋구셨습니다.
5: 예수님! 예수님 만세! 바리새 자손 예수님!
6: 자, 조용! 조용!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나? 예수는 왕이 아니네! 그냥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지. 안 그런가, 예수? 좀 조용히 하라고 말 좀 해주게.
7: 그들이 조용한다면 이 성전 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네.
6: 이런 성스러운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신성모독을 하는 건가?
7: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가, 알렉산더?
6: 어제만 해도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나?
7: 너희야말로 내 아버지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내가 아니라 너희가 신성모독을 한 것이다.
6: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누가 그 권세를 줬단 말이야?
7: 나도 뭘 하나 물을 텐데 너희가 대답한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가? 하늘로선가? 아님 사람에게로선가? 어디서
8: 우리가 만약 하늘로서라고 하면 그럼 왜 그를 믿지 않았냐고 반박할 텐데.
9: 근데 사람에게로서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무서워서 말할 수가 있네.
6: 우리가 그것까진 알지 못하네.
7: 답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답을 하기가 두려운 건가?
6: 모른다 하지 않았나?
7: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이미 전에 명백히 말한 바인데 그때도 날 믿지 않았는데 이제라고 너희가 날 믿겠느냐?
6: 그럼 시저에게 바치는 세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7: 로마 동전 좀 가져오게. 이 화상과 글이 누구 것인가?
6: 당연히 시저의 것이지.
7: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9: 이게 무슨 꼴이야. 자, 우리가 또 곤란해지기 전에 어서 가자고.
4: 엉뚱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0: 오히려 본인들이 당하고 분해서 가야바야기로 갔습니다.
1: 그 나사렛 사람이 자네들을 우스운 꼴로 만들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2: 예수가 술수가 좋습니다.
3: 예,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하더라고요.
1: 예수가 자네들보다 더 똑똑한 거겠지. 내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겠군.
0: 대제사장님이 직접 그를 대하시는 건 어떤지요? 대제사장님이야말로 알렉산더나 모르드게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지혜롭지 않으십니까?
1: 말 조심해라, 니고데모. 네가 감히 대제사장인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난 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0: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시지요? 그분은 시골 목수 아들이고 당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1: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는 그의 말이나 마술로 날 위협할 수는 없어. 난 예수가 아니라 로마인들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들도 예수의 인기를 알아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
4: 개인적으로 로마 백부장들과 총독 빌라도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전혀 예수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던데요.
1: 둘 다 그만하고 조용하라. 너희가 뭘 안다고. 혹 너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아닌가? 에? 우리가 예수와 그를 따르는 군중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알았나? 에? 머리가 좀 아프군. 내일 아침에 여기로 모이게 예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알려주겠네.
0: 전 3년 동안 제가 지닌 영향력이나 특권 또 명예를 버리기 싫어 제 믿음을 숨겨왔었습니다. 가야바가 잘못된 일을 할 때도 모른 척하고 제 일만 했었는데 이젠 예수님 아니면 가야바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4: 아니 니고데모,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0: 나 자신이 창피하네.
4: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한 게 왜 창피한가?
0: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요셉,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4: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겁쟁이라서. 자네는 오늘 예수님을 옹호했지만 난 거의 가만히 있었잖아.
0: 꼭 그렇지도 않아. 난 내 믿음을 시인하지 못했어. 진실을 선포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내 직업을 잃는 게 더 두려웠거든.
4: 예수님을 찾아보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 사실 예수님의 기적들보다도 난 그분의 성품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걸 확신했거든.
0: 그래,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내 배고픈 영혼을 채워주는 음식 같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 많은 군중과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으니 예수님은 그리스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5: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룰 때가 왔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0: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하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변치 않으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리요.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1: 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거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짧은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0: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박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1: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전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거야.
1: 가야바는 자기 계획이 훌륭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좋아하겠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었던 걸 늘 기억하고 계셨던 거야.
3: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그는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시죠. 죄사함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죠. 죄사함과 영생을 받기 위해선 우리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우리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전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오늘부터 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절 사랑하시고 제 삶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의 제목은 성만찬입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11번째 시간 지도자들의 음모.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독한 횟수가 무려 1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기도 방법이었다고 해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더욱 힘내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힘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연락 한번 작은 행동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만 그냥 머물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직접 움직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Brooke Ligert Wood의 Garment of Praise, Phil Wickham의 Fear Has No Pow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팀 루크 월십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위 러브의 오직 주의 은혜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괜히 그 뭐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참 별거 아닌 말들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루를 바꿀 만큼의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닌 한 번 더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저 마음에만 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표현하면 그때부터 좀 거창하지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Gaither Vocal Band의 Hear My Song Lord,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Chris Blue의 The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삶이 정말 그렇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또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도 주님의 강한 팔로 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심도요.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날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이자 61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제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죠.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고 신앙의 고백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을 흐르기를, 날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려지기를, 날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물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 남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 나의 방식이 맞다고

꼭 믿으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참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튠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론 베이커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 길 따르라 의 얘기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민의 그 이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실게요.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간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부어주시는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자리에 나의 시기심과 또 미움과 다툼이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흘러가야겠지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 출신 탈북민 성도님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북녘에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저희에게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무료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묘한 전도사님이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학교를 거치면서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의미를 찾아내신 오묘한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게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방송국 쪽에서 프로그램 안에 영상을 하나 좀 찍으면 좋겠다. 통도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 요청이 와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을 평촌세순교회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또 자리를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정리되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어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생각들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 그냥 1년 동안 정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건 그냥 내 의욕에 넘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목사님께 좀 더 내가 말씀을 좀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기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또 통독을 이어서 하게 됐어요. 이기생들도 이제 1년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또 나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또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안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매와 사귀고 있었는데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죠. 결혼을 하려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싶고 손님들을 왔을 때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보장이 돼야 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 그 맹목적인 믿음과 같이 그래? 그거 뭐 하지 뭐. 뭐 웨딩 촬영하면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되고 식사 대접하면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건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전화했는데 그때 장모가 딸이 결혼하겠다는 말에 바로 그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황당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정하는 대로 저한테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분에게는 그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고 간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스튜디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목사님이 또 그런 걸 또 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웨딩 촬영 찍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식장은 준비됐느냐? 대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할까? 목사님이 또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해라. 그러면 식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간구하신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다 직접 식사를 해주겠다. 성도들이 다 나서서 뭐 가족 이상으로 막 준비해주고 저희 둘은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를 우리 세순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가 감동의 바다가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는 자리로 그 결혼식 자리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시켜주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가정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책임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한순간 한순간 그냥 내가 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고 또 이 가족 안에서는 통독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밥 주냐 그거 하면 인생이 뭐 달라진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그 분도 이제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다고 그 자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걸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돌아와서 이제 2기 통독도 그 시점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때에 한번 3기 선생으로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같은 탈북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같이 준비하는 사역에 너가 또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이 없을 때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다음 어떤 학생들을 세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또 막 몰려오면서 고민이 돼서 분명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옳다고 생각들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평안함과 결단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결단을 했죠. 처음으로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최강 목사님이 우리 일기생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또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목사님처럼 내가 해줄 자신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해줘야만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원망으로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잔잔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 너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열심히 외웠고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정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져주면서, 그때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자였고 그 가능성이 없는 인생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바꿨는데 저들도 하나님이 내가 바꾸지 않겠느냐, 너가 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너도 고백했지 않느냐, 또한 이 모든 과정 또한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루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 안에서 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인생,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제가 회복되니까 놀랍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지체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관심, 비전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통일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점점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과연 통일이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먼저 품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 땅을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키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은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보고 울고 계신다. 왜 그러느냐? 평양 대봉의 역사로 북한에 놀라운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으로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면서 사실 고난 행군이라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해석하면서 북한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신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통일이 올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면서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가지고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확신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나온, 지금 그 아무것도

0: 할수 없는 황폐한 땅같이 돼버린 그 현장 안에서도 지금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 갇혀져 있던 묻혀져 있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통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1: 엄요한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다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관계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이란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베이징이 비중러 외교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과 일본, 유럽 걸프 국가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을 담은 대형 간판을 테헤란 도심에 내걸며 경제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배급체계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을 친구라고 부르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두 정상은 국빈 만찬과 텐탄 공원 방문 등 일정을 함께하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하게 되는데요. 정상회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서로 박수를 보내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확인됐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관리될 경우 양국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존의 대만 지원 기조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란 문제를 놓고도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압박했고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양국은 경쟁 속에서도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는 분위기지만 핵심 안보 현안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나온 발표여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같은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 모두를 상대하는 외교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러시아와 전략 협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양면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에너지와 금융,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높여왔고 중국 역시 미국 견제 국면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잇따라 베이징 외교에 나서면서 중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징이 미중 갈등과 중러 협력이 동시에 교차하는 세계 외교의 핵심 무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카타르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대응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에너지 공급 차질과 세계 경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도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압박 전략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협력 수준을 두고는 신중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 도심에 전쟁 종식을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적은 대형 간판을 내걸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간판에는 모든 경제 제재 해제와 전쟁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동결 자금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요구해온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란 당국이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형식을 택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이란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가 종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국에 과도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이번 간판 공개는 이런 내부 불만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공개된 5대 요구사항에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휴전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한 뒤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후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을 언급하며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이란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서 이스라엘이 구축한 완충지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언급하면서 중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중동 내 온건 세력과의 관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날 행진 과정에서 이스라엘 우파 세력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 충돌이 이어졌고 긴장도 다시 고조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 주최 명예 만찬 행사에 축전을 보내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들의 용기가 억압받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동맹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연례 행사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동맹 상징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 당시 전투 공로로 뒤늦게 명예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들의 사연도 소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서 종종 잊힌 전쟁으로 불리지만 오늘날 한미동맹과 동북아 질서를 만든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전쟁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점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양덕군의 양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장부를 조작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 등에 따르면 양곡관리소 부기 지도원과 양정 지도원은 지난 1년 동안 보관 중인 강냉이 수십 톤을 빼돌려 장마당에 넘기고 사익을 챙긴 혐의로 공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곡물이 보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게가 줄어드는 이른바 수분 감모를 악용해 실제보다 손실량을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중앙당에 직접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과 안전부가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요. 체포 당시에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공개 방식이 동원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식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식량 관리 체계와 간부 부채 문제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성에서만 오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진남포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자성 22도, 구성 2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18도, 해주와 개성 16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해주와 사리원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전해드립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20도, 함흥 18도, 청진 14도, 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고성 25도, 청진 18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5월 19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탈북민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탈북 가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하중 여러분들도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북녘 주민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 북녘의 주민 여러분에겐 사랑이라는 표현이 낯간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에선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사랑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고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첫 찬송으로 함께 나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1절의 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히 우리가 측량치 못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길 바라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이들의 목소리였죠. 국제 윙윙스쿨이었고요. 찬양사역자 소박의 목마른 내 영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변찮은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지친 마음,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된 새벽, 따뜻한 새벽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두 곡의 연속 찬송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트루바의 박창일 씨가 부르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이었고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군입합창단의 목소리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한 곡도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동생이 형보다 낫다면은 안색이 변해도 아비보다 아들이 낫다고 하면 더 기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다는 못하더라도 마음 씀씀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아는 자녀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기느니라.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요. 참 어렵게 어렵게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아들을 서울 인류대학에 갖다 집어넣는데 방학 때 자기 친구하고 그 농촌에 놀러 왔죠. 그때 아버지가 걸음치개를 치고 지나갈 때에 아들이 방학 때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머슴이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창피하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못하고 우리 집 머슴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다면은 그 아들은 암만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아들은 항상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사는 줄 압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결혼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두려워 독신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인간의 도리인 까닭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0: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처해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찬양하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했고요. 순천시립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이곳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한 분을 또 모셔보고 만나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경도에서 오신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셔봤어요. 김은혜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선생님, 함경남도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기억 속에 그 고향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에요. 또 우리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우리 고향 땅은 진짜 그 삶을 위한 투쟁 속에서 열심히 벌면서 너가 아니면 나 이런 생활의 방식 속에서 살아오던 그런 고향이었어요.
1: 함경남도,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계신 함경남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안가 쪽에 사셨어요? 아니면 내륙 쪽에 사셨어요? 바다가 있는 쪽 아니면?
0: 저는 그 시내 중심에서 살았어요.
1: 아, 그래도 좀 번화가 쪽에서 네네. 사셨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시내 중심에서는 장사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네. 그렇게 그래도 거기서는 장사를 아무 장사나 했어도 먹고는 살았어요.
1: 아, 장사하셨어요?
0: 네. 저도 장사를 하다가 왔거든요.
1: 아, 고난의 행군식의 얘기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럼 북한을 떠나신 지 강을 건너신 거는 언제쯤인가요?
0: 2013년 5월 말에 30일쯤에 강을 건넜어요. 제가
1: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강을 건너시고 나서 중국을 거쳐서 새 3국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0: 네.
1: 이 시간을 거쳐 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라본 북한 땅

0: 땅의 모습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는 고향 땅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사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남편이 핍박으로 건너왔거든요. 아. 그 북한에도 머물 수가 없어서 선택한 곳이 중국 땅이었어요.
0: 네.
1: 그런데 중국에 막상 도착하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어디로 보내면 어디로 가는,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다른 분들은 다 깊은 그 어디 농촌이나 그 산골 이런 데로 갔는데 저는 그래도 시내 주변에 있는 농촌집에 갔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남편이 머리가 어릴 때 좀 다쳐서
0: 네.
1: 예, 좀 정상이 아닌 사람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나이 먹어서 41살에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0: 아.
1: 예, 그래 중국에 들어와서 저는 부모 형제 떠나서 제가 혼자서 이국 땅에서 사니까 예, 그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다음 해에 낳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0: 아.
1: 그렇지만 북한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0: 네.
1: 예.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들고 놓고 왔는데 밤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살았어요. 12년 동안 제가 보리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내하고 가까운 농촌에 가서 살다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거기서 외로운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서 싸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래 우리 집에 그때 온실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거기 온실 일을 했어요. 들어가서 하다 나니까 그 온실에서 그 일하다가 그 막 땀을 많이 흘리고 나오다 나니까 그 뭐야 찬바람 맞게 됐는데 그때 안면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병 치료를 다녔는데 신분증이 없다 나니까 큰 병원에는 가지 못했어요. 못 가고 이런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질려서 예, 그런 데 갔는데 병이 아직도 완치 못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이 똑똑지 못하니까 항상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생활을 점점 하면서 보니까 예, 부모님이 이제는 70살이 넘었거든요.
0: 아.
1: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없게 되면, 제가 그 남편을 믿고 산다는 게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 자식을 북한에서 그렇게 책임 못 지고 또 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또 제 자식을 그렇게 책임 못 지면, 죄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0: 네.
1: 거기에서 우리 북한 분이 자식을 만났어요. 애구를 만나가지고 그 북한 분을 한번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2023년에 알게 됐거든요.
0: 네.
1: 그래 그분을 알게 돼서 통화를 하다가 그 한국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시골에서 사는데 그 옆에는 조선 쪽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2025년에 들어서서 24년 12월에 들어서서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0: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기를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신분증도 없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 남편도 믿을 사람이 못 되지, 그 사람 의지해서 산다는 게 막막해서 그래도 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게 신분증도 주고 살 수 있게 다 모든 걸 갖춰준다고 해서 한국행 네. 오기로 결심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국에서 아예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길도 우리가 목숨을 내대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 한번 잘못 걸리면 조국을 배반한 길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 당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 걸리면 그저 죽자 하고 시려 온 길이 됐는데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한국으로 참학한다는 서류는 못하고 그 딸에게도 네. 엄마가 친구 집에 가서 한 다섯 날만 자고 온다 이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떠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래도 중국은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 예, 또 그게 딸을 보러 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오고 갈 수가 있지 않아요. 네. 만약 그런 길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 길도 저는 못 와요.
1: 참 이렇게 눈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녘 땅을 떠나고 중국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여정 가운데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선생님께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예,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이 기독교 선을 통해서 예지원에서 네.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선을 통하지 않고 오다 나니까 예,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그 기독교에 다니는 자녀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때 우리가 그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배웠는데 그래 그때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개 품어 주시고 예, 그런 넓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는 이런 마음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눈물로 했어요. 눈물로 하고 또 한국에 오면 그래도 한 민족이라 해도 다 이게 풍습이 다르고 이런 네. 거 달라서 북한처럼 그렇게 북한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우리 또 북한하고 한국이 이게 생활 방식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정화되고 예, 많은 것을 은혜 입음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예, 이걸 그 자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1: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 이후에도 중국 땅을 건너오고 제3국에서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시간들 은혜의 여정들도 어떻게 이끄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 우리를 통해 흘러들어가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긴밀하게 짜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하루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 생명의 하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첫 찬송 바리톤 김성결 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3: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4: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3: 예, 네, 맞아요.
4: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3: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노동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노동기를 군사회안전부,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가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안전부 통신가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4: 네.
3: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나온 게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0: 그리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러운기를 사도.
1: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위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0: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위부장도 오고 보위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1: 한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0: 한
1: 거예요?
0: 명의 러시아 그 나온 분들 보면은 뭐 7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 있고 또 2명씩 있고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밖에 이제 그거에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 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것
0: 맞아요.
1: 같은데.
0: 근데 한번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나지열을 한번 두둬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이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주파수를 훔클어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를 맞춰 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잘 잡혀요. 다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요를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쪽으로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동방송 들으면은 좀뭐 종교와인 처음에 제가 듣던 건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렁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만에는 못 듣고 2, 3분 듣고 끄고 또 바깥에 좀 감시를 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빈들의 많은 풀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0: 찬송.
1: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뭐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 듣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1: 가사도 그렇고.
0: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뭐 3대 부자를 이제 찬송하는 찬송과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이 흐름이 너무 좋아한 것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근데 이게 위험 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날에 어쨌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두드면서 그러다

0: 하면은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앉아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저거 두드면서 끄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짓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이었어, 잠이. 야속, 아, 다신 안 눕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1: 피곤해서.
0: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1: 네.
0: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TV 시청하고 비디오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건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그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에 생각에 낮에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훙끌어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 이었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번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하면은 주파수를 훙끌어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1: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거고.
0: 맞아요. 저희는
1: 네.
0: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극동 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 러시아에 나오기까지도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아름답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화창한 날씨에 푸르른 하늘, 실록이 꽃과 함께 향연을 펼치는 요즘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계절을 누리지 못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생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열심히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면서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계절의 여왕 5월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에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을 저는 구약성경에서 만났지요. 바로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삼촌네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는 그 거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얍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0: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만나주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비를 넘고 가나안 땅인 세겜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야곱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로헤는 엘의 복수이지요. 따라서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다름 아닌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하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사십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5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엘엘로의 이스라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잿빛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포항이 19도, 서울과 부산이 18도, 평양과 개성, 대구와 제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대전, 광주와 목포가 16도, 춘천과 여수가 15도, 신의주가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12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광주가 30도, 강릉과 춘천이 28도, 포항과 목포, 서울과 부산이 27도, 여수가 26도, 평양과 개성, 제주가 25도, 해산이 24도, 함흥이 23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통합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석교회 배홍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청취자들의 마음을 모아 북녘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눈으로 마주할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날픈 숨소리와 눈물 젖은 기도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을 더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영육의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시고 추운 새벽을 깨우며 일터로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억눌린 자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전파를 통해 들려오는 이

0: 찬양이, 기도가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찬송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도 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남한과 북한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삼은 아주 신나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모세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더구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기록해요. 자신이 거절당하는 내용 기록하면서 모세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이 기록이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교훈은 뭘까요? 모세는 아주 오래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는 걸 보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자기 백성을 위해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서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을 위해 거인 족속 바산왕 옥을 완벽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신에게도 그 영광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거죠.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26절과 27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하게 들릴 만큼 냉정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했던 모세에게 왜 이렇게까지 서운하게 행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모세여도 아무리 최고 지도자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뜨겁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시지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가나안의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뜻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을 보게 해주십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셨음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죠.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는 자신이 못 들어가는 땅을 바라보며 아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자신이 40년 동안 이끈 백성이 들어갈 땅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확신했을 거예요.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은 죽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대장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이 죽음 직전에 모세는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웁니다. 신명기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마음이 서운할 수 있는 모세에게 후임자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강하게 세울 것을 명령하세요. 지금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면 후임자를 잘 세워야 했습니다. 그 후임자는 39년 전 정탐 때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도 모세의 자리에 앉기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럴 때 전임자 모세는 후임자에게 용기를 주고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마지막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장사되었지만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직접 상주가 되셔서
모세를 장사 지내주셨고

0: 모세를 묻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육체를 건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는 모세였지만 그는 끝까지 건강했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직접 상주가 되어주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의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영광스럽게 책임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산왕 옥과 싸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모세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도 주셔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남한과 북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은 오매 불망,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압니다. 오랜 기다림이 지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속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믿음의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세워주옵소서. 고난 가득한 북한 땅에서도 주의 복음과 교회가 힘있게 서도록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계속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도 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82장, 새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통합찬송가 382장, 새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보며 소리 높여 울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첫째, 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감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어떠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훗날 걸림돌이 되는 대적을 죽여서 기뻐하지도 자신이 모르게 일을 벌인 요압을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봐요. 다윗은 추후에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할 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노래하지요. 이 고백처럼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기에 여호와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고 해요.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요압은 다윗조차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요압의 죄에 대해 당장 처벌하기보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와 저주가 그 집안에 대물림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술은 술로, 폭력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내 자녀가 그걸 기억하며 똑같이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죄는 무엇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죄라며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내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내 악함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둘째, 상대의 아픔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고 해요. 이 한 구절에 요압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내 동생을 죽였기에 내가 아브넬 너를 죽인 거야 하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내 배우자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우리는 수없이 변명과 이유를 찾습니다. 결국 그 변명과 이유의 끝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까닭이었더라로 끝이 나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까닭만 찾는다면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라고 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까닭이었더라.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옷을 찢으며 애도합니다. 내 모습을 보며 상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상대방을 향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이면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피아노 봉사하고라는 말 뒤에 숨었을 때는 저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애가 힘들고 내 애가 시집살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때는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 탓, 환경 탓하기 바빴죠. 하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 모든 상황 뒤에 숨은 내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

0: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힘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이해되고 돈안 주고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이 이해되었어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한 다윗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적용해 보세요. 어떤 상처와 아픔 뒤에 숨어 있나요? 까닭을 찾으며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하진 않나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의 눈물을 흘리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여름 한 지체의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차로 장로님과 소그룹 리더 부부를 모시고 영접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차 안을 정리하다가 그만 뒷좌석 시트에 가운데 손가락이 껴버렸지요. 빼낸 손가락이 퉁퉁 붓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운전하여 영접 예배까지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 갔더니 힘줄이 끊어져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에서 다친 지 5일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목자로서 사명을 받았음에도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지체들을 대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행위를 내세우기 바빴죠. 손가락을 다친 날 아무 말 없이 신방을 간 것도 나 때문에 영접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함께 가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손가락 수술 사건을 겪으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30절의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교만을 회개해요. 28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요압을 맡기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른 다윗처럼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저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업상 계약한 공사로 주일에도 일해야 할때 공동체에 먼저 묻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까닭을 찾으며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까닭을 찾으며 변명하기 바쁘지요. 그러나 회개는 변명을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부모의 아픔이, 배우자의 아픔이, 자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흘리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내 상처 뒤에 숨지 않고 다윗처럼 소리 높여 우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며 가볍게 여긴 죄들이 결국 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상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탓, 환경탓만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죄가 보여 함께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옷을 찢고 애도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의 도움받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 증가로 우리나라에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오래 살기는 하지만 병마에 시달리다 죽는 시간이 사실상 점점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잘 죽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웰다잉에 대해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데 쉽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건강과 부귀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저 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횃불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균형의 미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사람이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55% 늘어납니다. 아주 쉽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음식에 중독된 사람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225%에서 1000%까지 도파민이 과다 생성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24시간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나오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도파민 생성이 제한된 쥐는 바로 앞에 음식을 두어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누릴 많은 것들을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겁게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옹기장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위대한 스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에게는 스승 두 분이 있어. 육적인 스승하고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육적인 스승은 우리 어머니요. 갓 나서 우리가 뭐라나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의 지혜를 보면 애들이 아프면은 의사요, 엄마가. 참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위대한 교육자로서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무릎에 교실에서 낙제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머니의 무릎이 아기의 침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사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리죠. 인간의 첫사랑을 아는 것은 어머니요.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우리들의 애인이 어머니요. 그 어머니,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었고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느냐 영어를 먼저 배우느냐, 뭘 먼저 배우겠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첫 배우는 게 영어야. 첫 마미. 그 다음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죠.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말을 계속 쓰어가면서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어머니요. 아파도 어머니에게 가고 외로울 때도 어머니한테 가고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엄마. 그 품에서 우리는 용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머니 품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도 못 나오고 구구법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누가 어머니를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휴가를 줘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제지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혼탁해졌다고 그러죠. 제자가 선생을 가리키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대한민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떠한 교육이 창조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어려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은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갔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과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역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훌륭한 스승이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잘못 탔는데 택시 선생이라고 그래서 택시 선생님 기겁을 하더라고. 나 선생이 아니다. 난 택시기사다. 일본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센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나 지게꾼 보고도 김선생, 이선생, 박선생, 홍선생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님, 제자, 가르치고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데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리키지.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천천지한이 돼가지고 자식 때에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기네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애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죠.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 과수원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나님께서 유대 격언에 물고기 세 마리를 주면 하루는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생, 학시극도 알아야 하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 범절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도지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장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나라예요.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인간은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내가 조그만 애들을 좋아해요. 뭐 내미 누가 가다가나 조그만 애만 보면 내가 멈춰요.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뭐가 될까?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야, 내가 여학교에 가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2,000명, 5,000명이 교정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그때 봤을 때, 아, 쟤들이 엄마나 되면, 우리 엄마는 애를 열흘 낳는데 쟤들은 몇이나 날까. 요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80년 내지 1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고는 존재는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애 하나 낳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1억을 주더라.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는 애 많이 낳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 스승이 되면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홍 목사?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디 신방 가기도 게을러서 안 가고 뭘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참 바울사도처럼 매도 많이 맞고 감옥소에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스승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죠. 참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내가 했다고 교무실에 가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고 나왔는지 그 선생 아예 난 미워서 서양사 선생이요 석만균 선생이라고 그건 나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았는 애들 다섯 명을 교무실에 데려다가 그때는 우리가 나무총으로 연습을 했다. 그 나무총을 여기 무릎에다 놓고 꿇어앉으라고 그래서 한 5분만 꿇어앉으면 못 견뎌요. 그래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와서 따기 때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배우면서도 그 선생님은 서양사는 잘 가르치더라. 역사 선생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 6학년 담임 선생님, 자기가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국어책을 갖다 읽히는데 누구든지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때 내가 그 국어책을 다른 애가 잘못하면 일어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6학년 유근홍 선생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어는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때 배운 그 국어 철자법이나 읽는 법을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아 후에 하나님께서 나 목사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 반에 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래클랩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세계에서는 대단한 경탄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러번,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앤 설러번이 자기 일생을 헬런 켈러 위에서 사랑으로 바쳤고 시간으로 바쳤고 은혜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국의 응변대회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미스 마카온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때는 미스 마크빈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영어를 배웠는지, 그래서 응변대회 나가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들 덕분이었어.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라고 그랬어.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기만 강의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어두운 장소지요. 하박국은 파수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별의 장소고요. 순교사들은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읽고 펼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응접실에 앉아 있는데 방에서 무슨 사람 얘기 소리가 나더래요.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누구 가리키기 전에, 자녀를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배워라. 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본을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목사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고 남인에게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고독과 죽음의 상징이요,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으니 십자가를 잘 친 사람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도 십자가를 알게 됐죠.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어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1년을 두고 곡식을

0: 나무를 심어라.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어라. 영원을 두고 말씀을 심으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 더 조반이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여행 멀지도 안 갔어요. 술집에 갑니다. 그 앞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14살 때요, 선생님을 따라서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만으로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손을 잡고 자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가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 세 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 인간의 창조 목표가 도지사 되라고 사람 시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어. 나 목사 되라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식을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번 정도 생각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19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미국에서 네온사인을 상점에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 신문에 전면 광고를 처음으로 내본 사람, 백화점을 처음 설립한 사람, 그리고 그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 한국의 YMCA 건물을 짓도록 기부한 사람,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기업 내 대학을 설립해서 무상 교육을 제공한 사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좀 맡아주세요 라고 제안했을 때 주일학교를 섬길 수 없는 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손님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 그는 당시 영업과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의 얘기입니다. 아, 그에게는 확실한 철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업이 세상의 사업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그에게는 평생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가 교사로 늘 섬기고 있었던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는 여러 투자가 중요한데 가장 위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내가 직접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이었다. 그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백화점 문을 열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그 시간을 거스르면 내 영혼의 비즈니스는 파산하고 말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생애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수많은 기록을 세운 화려한 거부였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삼았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자야 61 워십 밴드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을 지금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우리는 벌써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란 거대한 일터로 우리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마주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 워너메이커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이 아침 우리 빈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행복하고 넉넉하게 슬기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영상 찬양과 함께 같이 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윤경자님도 잘 들어오셨고 우리 명영호 안수 집사님도 주님의 복된 하루 할렐루야 잘 들어오셨습니다. 유아람님도 박기성, 김영덕, 배종주, 정덕희, 이사야리, 김정난 그리고 이 아침 출근길 피디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차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극동방송을 걸으면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하지만 더 감사하다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미경님, 김창숙님 잘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찬양은

옹기장이의 찬양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함께 하고요.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젤 61 워십 밴드 특별히 의정부에 있었던 전도대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모습도 기억나고 또 옹기장이는 20주년 콘서트를 주일날 16일날 했었었어요. 귀한 17일날 귀한 아주 찬양의 집회를 했었는데 그 20주년에 있었던 그 찬양들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들어와서 보면서 말씀도 암송하고 보면서 참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추첨해서 선물도 드릴 텐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겨요.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우리 이봉진 또 고승영 김대리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찬양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 오늘도 문예정 PD님과 함께합니다. 예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한 주간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1: 네, 한 주 잘 보냈고요. 예. 지난 주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0: 그러네요.
1: 저의 스승님이신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스승의 말씀? 네. 어떤 말씀입니까?
1: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다.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무너지기 쉽고 언제나 넘어지기 쉽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어서 오늘 오프닝을 듣는데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0: 스승의
1: 들었습니다.
0: 스승의 말씀?
1: 스승님.
0: 저도 스승의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요.
1: 나눠주실래요?
0: 네. 우리 극동방송 채플에 오신 한 목사님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제 목회자님들 교육 시간인데 그때 정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1: 네?
0: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이런 질문이 온 거죠. 좀 어떻게 해야 뭐 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이야.
1: 와.
0: 그러면 된대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막 되고 싶은데 좋은 아버지가 되라.
1: 신앙이 잃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0: 자녀한테 잘해라.
1: 잘하겠습니다.
0: 갑자기 스승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교수님?
1: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스승이시지 않나 싶어요.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모습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도 우리 한복춘, 황건탁, 박예리님도 이렇게 잘 들어오셔서 댓글까지 남기시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봄과 여름 그 어느 사이에 있는 배경화면이 참 멋집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도 하시고 자연도 만끽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라라고 문자메시지로 함께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기고 댓글을 남길 거면 유튜브를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을 검색하시면 바로 쉽게 들어오셔서 자 지금요 댓글 참여하신 진선하님이 계세요. 자 진선하님 성령 충만 늘 매일매일 간구와 사모로 달려간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진선아님께 이렇게 댓글 참여하셨잖아요.
1: 네.
0: 선물을
1: 뭐가
0: 드릴 텐데요.
1: 있나요?
0: 그럼요. 네. 오늘 통닭 상품권을 기분 좋게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까지 해놓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링크창에 댓글창에 선물 링크가 생기잖아요.

0: 그 링크로 꾹 누르셔서 진선합니다 하시면 네. 주소 연락처 이름을 참여하시면 통닭 상품권이 갑니다.
1: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인데요.
0: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보니까 또 반응해 주셨어요. 캬,
1: 통닭 푸른 햇살.
0: 푸른 햇살 김혜경님에게도 통닭 상품권 전합니다.
1: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조금 후하신 것 네, 같은데요.
0: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벼락같이 옵니다. 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선물 네. 도적처럼.
1: 오늘입니다. 여러분.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샵 1069번 보라 그리고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또 귀한 분을 초대해야 되겠죠?
1: 네 우리의 말씀 암송 스승님이신 백은실 사모님을 한번 줌으로 만나볼까요?
0: 좋습니다. 오늘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아니 사모님 오늘 더 뭔가 얼굴이 광채가 뭔가 나시고
1: 오늘 빛이 납니다.
0: 빛이 나시는데요 사모님? 네.
2: 조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좋아요. 네. 사모님,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가는데 사모님도 혹시 생각나시는 스승? 저는 또 여운학 장로님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1: 답이 정해져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사실 5월 15일 날 너무 장로님이 뵙고 싶고 보고 싶었거든요. 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신 저의 스승님이셨고 또 따뜻한 아버님 같은 분이셨어서 내 마음 한편에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천국 가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여장모님이 뭐 여러 가르침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생각나는
1: 가장 생각나는
0: 그분이 네. 어떤 모습 어떤 말씀 좀 생각이 나실까요?
2: 장로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세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한글과 영어로 1200절 정도 암송을 하셨고요.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건지 매일 걸으시고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심는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잘하고 있다. 또 늘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제가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스승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참 누군가 이렇게 사모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외롭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또 칭찬과 또 그런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 격려가 여기까지 또 이끌어 주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0: 야, 좋아요. 자, 오늘 사모님 얼굴을 뵈니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 아이디 유선님께도 통닭 상품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네. 칭찬이 이렇게 와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댓글이 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유선님께도
1: 좀 있었으면
0: 오늘 통닭 네. 상품권 행복하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모님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또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쉐마 말씀이라고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사모님?
2: 제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0: 야, 아멘. 이게 우리가 좀 알았던 네. 말씀인데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이 쉐마 들으라
2: 들으라
0: 자 들으라. 오늘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암송하면 좋겠는데요. 해주시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저희가 응원의 마음과 또 응원의 또 선물도 추첨해서 전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예정 PD님 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두 절이에요. 두 절
1: 네 오늘 두 절이라서
0: 야.
1: 쭉 한번 암송해 보시죠.
0: 좋아요, 네. 여러분. 이 암송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김명수님 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김명수님 이름만 불러드린 게 아니라 통닭 상품권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니 오늘
0: 메모하겠습니다.
1: 여러분 오늘입니다. 네.
0: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을 잘 강조를 안 했던.

0: 아니, 여러분이 좀
1: 네.
0: 선물이 잘 없나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있죠, 여러분이 없습니까? 응원합니다. 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막 선물 멘트를 예전에 막 많이 했다가
1: 그러니까 요즘 조금 이런 지향을 좀, 했어요.
0: 좀 지향을 좀 네. 하죠. 저는 약간 막 이렇게 막 선물로 막 하는 거를
1: 선물 밀당을 좀
0: 아, 근데 하여튼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자, 들으라. 네. 자,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모님?
2: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소리 내어서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세 번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2: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2: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세 번입니다. 시작.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2: 자, 우리 이스라엘 아래 자기 이름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0: 좋아요.
2: 시작.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2: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 넘어가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 자, 우리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3: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 너무 잘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 한 번 더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들으라. 우리 한번 크게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조향미, 남 김염진, 주승철, 폴리, 안나, 야자님, 정세비님도 지금 따라하시면서 댓글까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심겨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어머어머 외워진다. 외워집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세 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

0: 통닭이 조금 효과가 있긴 네. 했나 봐요.
1: 오늘 윤원란님이 네. 지금 처음 들어와서 네. 열심히 따라하셨대요. 처음 들어오셨대요. 와. 아이디 윤원란님께도 통닭 상품권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벌써 다섯 분이 선정됐고요. 네. 저는 오늘 열 분 드리려고 지금 와, 다 마음을 번.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죠.
0: 계속 댓글로 따라하시고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통닭 상품권 선물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이디 오혜진님 우리 선물 한번 전해드릴까요?
0: 오혜진님
1: 지금 선물 왔어요.
0: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와. 고등학생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아이들 이름을 적용해서 땡땡아 들으라 라며 말씀 암송하셨대요.
1: 이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좀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사모님?
2: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스승과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1: 예.
2: 하지만 그 시작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2: 왜냐하면 사명은 노력으로 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더라고요.
1: 아멘.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사람을 또 혹은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 사역이 우리가 가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진 어떤 역할과 책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될 때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 요즘 저는 그 네. 그래도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뜨거운 날씨가 막 다가오고 있어요.
0: 더워요. 네.
1: 뜨거운 날씨가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그래도
0: 선선한 바람이 선선해. 좀 불고
1: 이 네. 바람을 놓칠 것 같은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밤에도 더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이 뜨거운 말씀 마지막으로 암송하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2: 네, 우리 사명 이전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귐을 갖기 위해 이 말씀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1: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신랑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1: 예진 PD님.
0: 네.
1: 저희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여러분 최종 5명이 남아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빨간색으로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뜹니다.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 추첨했습니다.
0: 누군가요?
1: 예정 PD님이 소개해 주세요. 이분.
0: MVP C2M.
1: 야 아이디가
0: 좀 뭔가 궁금한데.
1: MVP. 네. 자, 어떻게 사연 남기셨죠?
0: 태웅아 들으라. 아들을 깨우고 있네요.
1: 아멘.
0: 광주에서 삼본으로 이사하고 다시 처음 듣는 아침 방송.
1: 우와.
0: 역시 좋습니다. 짱짱 성경암송 함께합니다. 라며 아들을
1: 더 열심히 들으시라. 태웅이 이름.
0: 네.
1: 아들에게
0: 그러니까. 최마의 말씀을 전하신 MVP님께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청취자 한 분을 좀 저희가 찾아갈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청취자분은 오늘 여러분의 또 응원과
0: 기도와.
1: 사랑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자 잠시 후에 제가 연결할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라 오프닝 말씀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0: 승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예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오늘 박기성, 박은영, 임병숙, 이방수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라서 암송하시고 또 댓글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암송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0: 자, 이분 추첨했습니다. 아이디 토부님 댓글 토부님. 주셨어요. 최진솔은 들으라잉. 그냥 우리 주님과 오늘 이 하루도 딱 붙어 살그레이. 네.
1: 이렇게 경상도 이거 사투리가. 맞나요?
0: 아닌 것 같아요. 붙어 살그레이. 네.
1: 좀 짬뽕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박력 있는 어머니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들으라. 어머니의 그 힘.
1: 들으라.
0: 좋습니다. 네. 제가 추첨했고 통닭 상품권 네. 진솔이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지금 이정 PD님 네. 네. 오늘 한 분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을 연결하는데요.
1: 네.
0: 우리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오늘은 보지 않고 네. 전화로 연결할 것 같거든요.
1: 온전히 목소리에
0: 오늘은 목소리입니다. 왠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네. 자, 우리 우해옥 집사님 연결됐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와, 지금 안녕하세요가 한 다섯 번 들렸는데요. 이게 지금 전화까지 끊었어요.
1: 아니, 사실 우해옥 집사님을 어떻게 연결하게 됐냐면요.
0: 네.
1: 지난주 목요일에
0: 예, 사연이 왔어요.
1: 미소와 관련된 인문학 방송이 나갔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샬롬, 5개월째 누워만 있습니다. 일어나면 라디오부터 켜서 요즘 미소를 잊어버린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웃도록 하겠습니다라는
0: 아, 맞아요. 저희가 네. 이 사연 때문에 오늘 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우회옥 집사님이 5개월째 누워만 있대요.
1: 네.
0: 그런데 일어나면은 라디오부터 켜는데 미소가 이렇게 계속 누워 있으니까 미소를 잊어버리게 됐대요. 그런데 오늘 미소를 찾고 싶다. 오늘 미소를 찾게 해드리고 싶어서 짱짱 성경 암송 연결했는데요. 아까 전화가 끊어졌는데 우회옥 집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집사님.
1: 집사님. 네.
0: 아니 지금 오늘 아침 어떻게 미소가 띄어지십니까?
2: 아, 웃었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네. 지금 5개월째 누워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이에요?
2: 넘어져서요.
0: 예.
2: 넘어져서 고관절을 찍고 무릎을 찍고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아예 못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0: 아이고.
1: 아이고. 다리에 무릎에. 허리에
2: 네.
0: 아이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우회옥 집사님 또 저희가 이렇게 전화드린 이유는 꼭 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지금 그래서 누워 있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집사님?
2: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야,
0: 아니 근데 네. 일어나면은 라디오부터 켠다는데 정말 그러면 미소를 찾게 됩니까?
2: 네, 아 여기에 바로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냥
1: 하루 종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0: 네, 말고는.
1: 와.
0: 네. TV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실로 못 나가니까.
1: 아, 계속 방에 누워 있으셔야 되니까.
2: TV를 멀리하게 하는 극동방송 라디오.
0: 그러게요.
1: 지금 그러면은 교회는 어디 섬기시는 거예요?
0: 교회는 서감 나사렛 성교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익산.
1: 지금 전북 익산에서,
2: 익산에서?
1: 우리 청취하세요.
0: 네.
1: 와, 우리 우혜옥 집사님. 아니 근데 극동방송을 그러면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0: 극동방송은 제가 어릴 때 익산에서 사는 적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라 그것만 지나다니기만 했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결혼해갖고 서울로 가서 40년 동안에 살다가 내려왔는데
1: 예.
0: 내려올 때 시골 가면 필수래요 라디오가. 그래서 와가지고 필수 그걸 하나를 들고서 이 산마을에다 놨는데 제대로 안 나와 지직거리고. 그래서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극동방송으로 전화도 했었거든요. 이 라디오가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방송을 전화 받으신 분이 엔지니어 되시는 분을 소개해 준다고 전화가 좀 이따 와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하시겠대요.
2: 아니 이 직원은 네.
1: 이야 직원이 직접
2: 10점.
1: 야 직접 왔어요.
2: 방문한 엔지니어.
0: 예. 네, 그래서 야. 아니라고 이거 괜찮다고 그랬더니 여기 가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하는 방법만 좀 더 가르쳐달라고 어디 창에다 달어라 뭐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 어머.
0: 네, 그랬는데 그 뒤로도 잘 안 되려 그냥 라디오를 사버렸어요.
1: 반전이네요.
2: 다 직원이 와서 사고. 봐주고 고쳐주긴 했지만 새로 사셨다니.
0: 아니요 그분은 이제 오시지 말라고
1: 아이고
2: 그러셨구나.
0: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지 하고 라디오를 사고 친정엄마한테 라디오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TV 앞에 있지 말고 극동방송을 들으라면서 제 거 사는 길에 엄마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1: 자 오늘
2: 너무
1: 제가 보니까 우리 극동방송 직원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수많은
2: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 우리 수많은 그 기술팀에서 지금 여러 직원들이
2: 지금 과연 누구인가
1: 도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지금 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난청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극동방송 계속해서 중계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 혜옥 집사님 오늘 지금 48분이어서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가 집사님과의 이야기 잠깐만 끊지 마시고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제가 49분 이후에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은요 1분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혜옥 집사님 건강 회복 지금 5개월째 누워 계시는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의 마지막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이 우혜옥 집사님 얼른 일어나서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온전한 또 미소가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2: 아멘.
1: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혜옥 집사님과의 대화는 우리 조금만 더 제가 나눠볼게요. 잠깐 끊고요. 아 끊으시면 안 되고 잠깐 대기해 주시고 우리 예정 PD님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2: 네.
1: 정규 방송
2: 유튜브는 계속되니까요.
1: 맞습니다.
2: 잠시 후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유튜브에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2: 문혜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우리 윤석주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자, 유튜브 상으로
1: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0: 집사님.
2: 네.
0: 집사님. 그러면 네.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좀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 가장 기억났던 좀 메시지라고 할까요? 뭐 좀 그런 순간은 어떨 때가 있으셨어요?
2: 정말 40년 넘어서 들었잖아요.
0: 예, 예, 예.
2: 처음으로 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랬다가 언제부턴가는 안 들으면 안 돼야 되는 마음에 안 들으면 서운해지고요. 마음에서 안 돼, 들어야 돼 그러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저 이제 이런 좋은 인문학이나 이런 것도 들으면서

0: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쌓이는 것도 있고요.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말씀이 잘 읽으면서도 모르는 것도 잘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해요.
1: 이야. 오늘 한순간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0: 네.
1: 매일 곁에 두고 은혜 받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0: 네네 그렇습니다.
2: 참 우리 혜옥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0: 네,
2: 너무
0: 네,
2: 이렇게
0: 맞습니다.
2: 참 우리 익산에 계시는 우리 우혜옥 집사님. 집사님 그러면
0: 네.
2: 지금 아까도 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 이걸 뭐 당연한 건데
0: 네.
2: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꼭 어떤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0: 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마음은 큰 교회거든요. 좀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왔으면 새 신자들이 들어왔으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2: 예.
0: 그 다음에 또 정말 가슴 아프게 작은 아들이 횡령불명된지 꽤나 오래됐어요. 7년, 8년.
2: 어?
1: 네.
2: 작은 아드님이?
0: 예. 지금 38인데.
2: 횡령불명이 됐다고요?
0: 횡령불명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2: 그러면은 뭐 경찰에도 좀 연결해 보셨어요?
0: 다 수사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돌아오겠죠? 네, 그거를 위해서 제가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계속 써서 넣었었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도 해두고요.
2: 아니 그러면 지금 아드님이
0: 예.
2: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0: 예.
2: 나 절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떠난 거예요? 아니면은
0: 아니에요. 큰 아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었고요. 그 작은 녀석한테 이제 나는 이걸 할 테니까 네가 부모님 잘 모셔다오 그런 약속이 있었대요.
2: 예예. 예.
0: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물리학을 하는데 제가 아프고 아빠가 혈액종양학과 다니면서 아프면서 돈 같은 관리가 좀 힘들어지면서 아들한테 맡겼었어요. 근데 아들이 잘못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누군가 꾸님이
2: 그러니까 이 소중한 돈,
1: 네.
2: 이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이 돈을 어떻게 보면은
0: 빨리 뭔가를 해보고자 했던 마음이 앞섰던 거죠.
1: 그랬구나.
2: 그래가지고는
0: 공원 한 번 안 받았다고 말소대에서 18년도 이후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나중에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2: 유서를 발견했어요?
0: 예.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살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아프고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서울에서 보내고 이리 익산으로 왔습니다.
2: 그런데 또 지금 이제 5개월째도 누워만 있는 생활. 그래서 사연에도 내가 미소를 잊어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극동방송 자체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 극동방송 안에 또 우리 예수님의 방송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0: 감사합니다.
2: 능력을 주실 거예요.
0: 아멘.
2: 우리 우혜옥 집사님 그 가정에 특별히 아들이 어딘가인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믿고 있는 우리 엄마의 기도 오늘 이 엄마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 지금 가족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혜옥 집사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놀랍게 일 행하실 줄 믿고
1: 아멘.
2: 오늘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1: 집사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정 PD님.
1: 네.
2: 오늘 이 방송 또 함께하니까 저희가 전화드리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1: 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식구들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라고 댓글로 이어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우 집사님께 너무나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참 우리 인생에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우 집사님 연기를 했을 때 아이고 5개월 동안 누워 계시면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힘을 드리고

0: 알고 싶어서 전화 연결 한 것뿐인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
1: 더 큰 또
0: 우리가 생각하지 제목이. 못할 더 큰 네. 기도 제목은 따로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이렇게 그냥 얼굴 볼 때 아 이런 문제가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 그리고 그 문제를 전화 위복하실 분은 우리 오직 주님, 주님 한 분이 있음을 우리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예정 PD 오늘 마무리해 네. 주시죠.
1: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라는 말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쉐마의 말씀으로 자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인미라 의정부 작전실 인미라의 정부 작전실인지 의정부에 계시는 인미라 선생님인지 네. 하여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네. 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마지막 찬양 네. 오늘 통닭 상품권 전해 드릴 거고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아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 원동력은 나무의 적응력이라고 해요. 나무는 한 번 심기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이 아주 절대적인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감지되면 미련 없이 선택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인데도 사막과 초원의 경계에서 사는 나무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에 비해서 가지가 적고 잎이 두껍고요. 사막으로 들어가 버리면 잎도 모두 없애버리고 가시만 남긴다고 해요.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연의 모습을 철저히 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무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변화를 올곧이 받아들이며 마치 오늘이 인생의 전부인 양 이 순간에만 집중해서 선택을 단행하고 적응해 나갑니다. 나는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선택을 주저하고 현재를 희생하는 건 오직 사람들 뿐입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오늘을 망치지 않았으면 해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가기를 평안과 기쁨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극동방송 가스펠 싱어 2017년 5월 10곡 함께 나눴고요.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무 의사로서 30년 동안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우종영 박사의 책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에서 일부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어떤 탈북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만이 북한보다 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래요. 북한은 선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모든 게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 하나를 잘못했다가는 모든 걸 잃게 되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으로 삶을 이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고민의 대부분이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무가 오늘만 보고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짜듯이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생명체가 되었듯이요. 나도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걸 선택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니까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임을 기억하며 문자 샵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 받고 있는데요. 출첵 단어 만납니다.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예쁜 이미지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큐티인큐티 6월분 신청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생명의 삶 생산 6월분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생명의 삶 6월분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큐티라고 보내주세요.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러빔의 내일을 마시죠 였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박신화 콰이어의 햇빛보다 더 밝은 곳, 함께 찬양하시죠.

네, 복된 화요일 아침 굿모닝 오늘도 귀한 찬양 가득 담아서 함께 했는데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며 또 감사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테너 이기업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끝찬양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대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혼돈의 밤을 보내고 있었죠.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가?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혼돈스러워하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송일까요? 나

0: 될지 나를 인도하소서.
1: 예, 같이 따라 불러주신 분들에게 오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어디로 가야 좋을지, 주님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다 막으시면 이제 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자, 바로 그때 환상이 열렸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며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바울이 실수로 들어와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들어와에 왔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환상이 이 바울에게 주는 큰 격려와 위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도 환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환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나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주님은 환상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정대현 집사님도 보여주실 수 있으시고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환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구했나요? 주여,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 어딜 가야 좋을지 말씀하옵소서. 바울도 환상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환상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면 필요한 은사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은 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시는 이런 인도하심,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바울은 환상을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환상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 아래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해야 좋을지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환상을 열어서라도 나의 뜻은 이거란다 라고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굳이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잖아요. 부르기아로 가요? 갈라디아로 가요? 저 무시하러 가요? 비두니아로 가요? 계속 구하다가 환상이 쫙 열리니까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건 지금 성령님이 나를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구했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러다가 환상이 열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가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만일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 바울은 왜 내가 이런 걸 보지? 나는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건데 왜 내가 지금 방금 본 건 뭐지? 본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환상이 열리면 우리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의아해합니다. 이게 뭐지? 그 대표적인 예가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욕바에 있었잖아요. 욕바에서 그 무두장이 가죽공예를 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 시몬의 집에서 제6시 기도 시간에 되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같은 게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쫙 풀어보니까 레위기에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주께서 부정하다 한 것을 저는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환상이 한 번만 열린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을 구한 적이 없는데 환상이 열리고 환상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죠. 베드로는 환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의아해 합니다. 이 디아포레오라는 말은 의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나? 먹나 안 먹나? 이게 본인은 한 번도 환상을 구한 적도 없고 또 그 환상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딱 여기까지지.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베드로는 구한 적이 없다가 환상을 봐버리니까 디아포레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 우리는 막 더 믿을 것 같고 더 믿음이 충만해질 것 같은데 디아포레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뭔 뜻인데? 이걸 내가 왜 보는데?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환상을 보고 곧바로 확신합니다.

0: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전도단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왜요? 바울은 끊임없이 구했거든요. 부르기아가 막혔을 때도, 또 갈라디아가 막혔을 때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럼 어디로 가요 성령님?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끊임없이 구하다가 딱 꿈을 꾸니까, 환상을 보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안에 확신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인 걸 확신하는데요,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나도 어련히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주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뭐 작정 기도를 하며 막 금식을 하며 막 철야를 하며 아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마게도냐로 어련히 가기를 원하시면 아 뭐 꿈을 꾸게 하시든지 뭘 어떻게 알아듣게 하실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내가 구해야 돼? 내가 꼭 찾아야 돼? 내가 꼭 두드려야 돼?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로 가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원하신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지.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구했냐고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요. 아니, 필요하면 주님이 오시겠지. 내가 굳이 주님께 가지 않아도 아 주님이 오시겠지. 가르쳐 주시겠지. 그치 효준아이? 아니 모세가 호렙산에 장인의 양치로 간 거지. 거기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맛을 마시는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 간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양떼를 치는 것이 내 일이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오시겠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하나님, 어린 사무엘은 더 하잖아요. 사무엘은 아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은 주님을 찾겠다고 철야기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아 정 필요하면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시겠지. 그러니 굳이 문을 두드리지 말자고, 그렇게 열심 안 부려도 된다고, 그렇게 요동스럽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필요하다면 깨닫게 해주시겠지. 아멘. 여리고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는 겁니다.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리고는 경유지입니다. 그냥 잠깐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생겼죠.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시고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1: 나를 불쌍히
0: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막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미 들어왔고 중간 다 통과했고 지금 예수님 막 나가려던 참입니다. 다 나가시고 계셔요. 이제 끝머리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소리를 질러. 여러분 소리 질러 보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자손,
1: 다윗의 자손.
0: 예수여,
1: 예수여.
0: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0: 있었어요.
1: 이 정도의 볼륨으로 했을까요? 지금처럼 하면 안 들려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얼마나 소리를 쳤겠냐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쳤던 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 그래요. 꾸짖어요. 자,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 멈추셨을까요? 아니면 나가셨을까요? 멈추셨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0: 예수께 나아오거든.
1: 여러분, 이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직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사람에게 부딪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거죠. 가다가 또 부딪히고 깨지고 피가 나도 어련히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내가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 필요하면 여리고에서 나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겠지, 그냥 오고 가시다가 나 만나시면 나 고쳐주시겠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가서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도 막 고쳐주시더만 나도 필요하면 찾아서 와서 고쳐주시겠지.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한 계시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일하시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주님을 찾는 것, 더듬거리며 찾든 부딪히며 찾든 깨지며 찾든 박살나며 찾든 넘어지며 찾든 우리 주님은 머물러 서서 문혁장로 불러라,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문혁장로님은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 윤자호 집사님 이제 달려가셔야 돼요. 아, 나 있는 대로, 내가 지금 맹인인데 나 있는 대로 오셔야지. 근데 주님은 머물러 서서 효준이 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효준이 가야 돼.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필요하다면 오시죠. 그런데 어느 때는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기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눈물이 나고 달려갑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리고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들 중에 짱, 바로 삭개오입니다. 세리들 중에 장이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하나도 부족할 게 없어 보이죠. 예수님이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삭개오는 의원이 필요 없어 보여요. 너무 잘 사니까. 뒤에 로마의 권세가 뒤에 쫙 있잖아요. 로마의 뒷배가 있는데 그가 뭐가 부족해 보입니까? 모자라 보입니까? 그는 세리장이에요. 옷 입는 것도 달랐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했을 거예요. 부족할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삭개오 안에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다한 무리가 이미 예수님을 둘러쌌고 자기는 키가 또 작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삭개오는 집에 돌아갔죠. 그리고 발 닦고 잤죠. 삭개오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 그 부족할 게 없는 양반이 왜 거기 위로 올라갑니까? 그 올라갈 때

0: 그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었죠. 삭개오는 체면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삭개오가 바라는 건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고 우리 집에 유했으면 좋겠다. 삭개오가 바람은 그겁니까? 아니요.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던 그 뽕나무 밑에, 돌무화과 나무 밑에 머물러 서시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예.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0: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1: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0: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그곳이 뭐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그곳에 이르사, 그 다음에 뭐예요? 쳐다보시고, 우리말 번역 쳐다보시고. 이 아나플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look,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아나플레포는 통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입은 옷만 보거든요. 그런데 아나플레포는 뭐냐면 그 내면을 보는 거예요. 삭개오 안에 갈망을 보신 거예요. 갈증을 보신 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지만 네 안에 목마름이 있구나. 내가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거늘. 가만히 있어도 삭개오의 집 오지 않으실까요? 아, 필요하시다면 삭개오의 집 찾아가시겠죠. 주님이 삭개오의 집을 몰라서 안 가시는 게 아니겠잖아요. 아, 베드로도 찾아오시고 모세도 찾아오셨다면서요. 그럼 삭개오 나에게도 필요하시면 오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은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지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예수님께 계속 다가옵니다. 삭개오는 체면 다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궁금해서 쳐다보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는 유하러 간 곳이 아니었어요. 여리고는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가고자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에 유하십니다. 왜? 누군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여리고가 경유지가 아니라 여리고가 종착지가 되게 만든 어떤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운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지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날 이 예배를 지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 세우고 뭔가 이날 역사가 일어나게, 뭔가 이날 변화가 일어나게, 뭔가 이날 치유가 일어나게.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만 붙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부르짖고 찾고 찾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라, 얼마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니.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신 예수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구원받을 날인데, 오늘은 내가 치유받는 날인데, 어떻게 오늘을 그냥 이렇게 보내요? 알아서 오시겠지. 어떻게 그렇게 보내요? 삭개오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을 그렇게 무난하게 보낼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잠언 8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1: 나를 만날 것이니라.
0: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셔요? 얼마나 사모하셔요? 목마르세요? 영혼이 다 들어가요? 속이 새카매졌어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렸고 삭개오는 체면을 버렸어요. 나는 뭘 버렸나요? 나는 주님을 찾기 위해, 나로 오늘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나로 오늘 이 구원을 받기 위해 머물러 서 계시는 주님, 나를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부르기아가 막혀도, 갈라디아가 막혀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혀도,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You raise me up.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찾고 찾을 때 너희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릴 때 너희에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신 것은 우리를 거절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령께서 막으실 때 막힌 벽만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열려있는 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힌 문이 있으면 주님은 열린 문도 있으십니다. 손잡이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랬을 때 철컥 하고 열린 문이 있으면, 아, 이리로 가라는 거구나 하고 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밤이 와요. 여름에는 밤이 천천히 오죠. 하지만 겨울이 되면 밤이 빨리 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밤이 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밤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오셨고, 그 밤에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온 이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 베델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우리의 마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